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 안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 막고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정체고요. 터널 지나서도 월계 1교까지 쭉 밀립니다. 이후로는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는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편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남이천나들목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호법분기점부터 8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홍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홍춘호입니다. 2016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음력 7월 7일, 7월 7석.

한화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금방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견우아직녀도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겠죠. 참 이상합니다. 연락은 이렇게 쉬워졌는데 막상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안부를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사람. 오늘은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8월 19일 수요일 첫 곡은요, 이정열 목소리였습니다. 그대의 고운 내 사랑. 하모니카 연주도 정열 씨고요. 퍼커션 이정열 씨입니다. 요즘 뮤지컬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시간이 되면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7석. 7월 7석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칠성날 가족의 건강을 빌기도 하고 공부나 바느질을 잘하게 해달라며 작은 손을 빌었다고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소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것, 하고 싶은 일이 잘 되는 것, 요즘 우리가 바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원을 빌어볼까요? 저는 그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님께서 한동안 유행하던 유비쿼터스라는 말,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상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때는 기억에 가물거립니다. 공중전화 카드 쌓아놓고 밤을 새워 도랑거리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 공중전화 카드 정말 많이 애용했어요. 야, 그 공중전화 카드 잔액 없잖아요. 불안해요. 그 동전도 같이 사용했었죠. 이 동전은 너무 많이 가지고 다녀야 돼서, 야, 진짜 공중전화 카드만 몇장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풍족해졌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공중전화 옆에서 하는 핸드폰 나왔었죠. 그게 공중전화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 거기 벗어나면 안 되잖아. 이게 뭐였더라, 이름이? 공중전화 카드도 디자인별로 모기도 했다고요. 아, 시티폰. 야, 그 시티폰도 부러웠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 그거 들고 꼭 공중전화 옆으로 가더라고. 안 되니까. 그래요. 저도 그 벽돌 핸드폰의 시조가 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비싸게 주고 구입했어요. 잘 터졌냐고요? 절대 안 터졌죠. 그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그 잠실 체육관에서 공연할 텐데요. 핸드폰을 해야 되는데 아, 폼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터지는 거야. 어떻게 했냐고요?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내놓고 머리를 쑥 빼서 여보세요. 시티폰이 수신은 안 되고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발신만 되는 거였군요. 저는 사용해보지 못했어요. 3386님께서요. 오늘도 10시 15 한포송 시간을 들으며 시그널 뮤직 들으면 출첵합니다. 중중자라 중중자락. 아침 저녁은 괜찮은데 오늘도 한낮에는 여전히 찐득합니다. 7월 7석 요즘처럼 매스미디어가 그때 있었더라면 까마귀들이 돌을 날라 다리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뭘 하시는 걸까요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 그때 매스컴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은 핸드폰 까마귀들이 힘을 덜 썼을 텐데. 아, 그럼 7월 출석 없을 텐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바느질 잘하게 해달라는 소원도 빌 일도 없었을 텐데. 참 재밌습니다. 1357님께서 청년 춘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오늘이 칠석이라 좀 이따 절에 가서 108배 드리면서 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공회하고 내려올 거예요. 예, 맞아요. 또 그렇게 그때 매스미디어가 있었으면은 이런 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8배 쉽지 않다면서요. 저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108배 드리는 것도 지극정성이라 하더라고요. 자, 가셔서 108배 드리시고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잘 기원하고 오십시오. 유기님께서는 아, 오늘 시인과 촌장 빈칸 채우기로 가슴 가득 따뜻해질 생각하니요. 어제부터 설레어서요. 잠도 못 자고 일도 못하고 마음은 벌써 저 문을 나가 있습니다. 어쩌지요? 아직도 8시간이 남았는데요. 8시간 남았죠. 오늘 악단장님 용주님도 오시나요? 아니요, 안 옵니다. 오늘 악단장님 용주님 바쁩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요. 예, 우리 악단장님 오시면 좋을 텐데. 자, 오늘 3부는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진심 어린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포크너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찬온 씨 모셨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천의 폭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 필요합니다. 유료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쓰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0: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해요.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사진, 그리고 지난 이야기들, 그 저의 흔적들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도 많이 많이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김광석입니다. 꽃 그리고 김목경의 음악으로 준비했죠. 처음 그리고 그 다음에.

0: 어떡하지요?
1: 좋은데? 김광석 꽃, 그리고 이어서 김목경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처음, 그리고 그 다음에, 레조네이터 기타라고 해요. 깽깽깽 되는 것. 그 소리 아주 매력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기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좋아요, 분위기가. 그 기타만 치면 사람이 약간 오글오글해지더라고. 그 소리가 그렇게 나서 그런가. 일산모창해주님께서는요, 춘호형님, 저는 빨라서 108배 금방 합니다 하셨는데, 그것도 푸시업 같은 거예요? 그것도 빨리 할수 있는 건가? 으쌰, 으쌰 하면 되는 건가? 야, 푸시업 그 남자들 로망이잖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것. 저요? 오래 걸립니다. 고민해요. 아, 이걸 하고 기타를 치지 말까? 아니면은, 안 하고 기타를 좀 칠까? 매번 고민하게 되는 푸시업입니다. 137님께서 오늘도 행복하게 애청합니다. 선곡들이 다 너무 좋아서 특별히 신청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김목경의 부르지마를 들려주실 수는 없나요? 뭐안 되시면 그냥 양보할게요 하셨는데, 저희 선곡표에 137님이 김목경의 음악을 신청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리고 그 다음에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들려드렸네요. 그렇죠. 이런 걸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러나?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요. 문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자, 함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 곤충의 활동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부산의 한 공원에서는요, 이 곤충대의 습격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내린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답니다. 서울에서는 고층 오피스텔이나 놀이터까지 곤충의 집이 생겨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일수록 유충의 발육 속도가 빨라져 최근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름 그대로 큰 벌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주로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육식성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이 곤충이 무엇인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말벌, 2번 재벌. 이것 중에 꿀을 가까이 하는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벌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작은 곤충을 잡으면 육식성. 피해를 입히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큰 벌이라는 뜻을 가졌다고요? 자, 보기는 1번 말벌이냐, 2번 재벌이냐. 재벌이 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말벌을 잡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말벌은 안 됩니다. 신고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받는 동안 음악 두곡 준비했습니다. 혁오, 윙윙, 그리고 사랑합평합니다. 연주곡으로 준비했어요. 여왕벌의 행진, 가보자!

혁오 윙윙 그리고 이어서 사랑과 평화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여왕벌의 행진. 1978년 곡이에요. 야, 고등학교 때 기타 쳐서 대학 가려고 이 곡 진짜 열심히 연습했네요. 아, 이 곡 다 외우네, 다 외워. 전화했죠. 기타 쳐서 대학 가냐고. 우리 학교는 대학 들어와서 기타를 쳐라. 저와 친구들, 어머님들한테 거짓말로, 거짓말 아니지, 진짜로. 기타 쳐서 대학 간다고 친구들 잘, 응? 아이들 잘 독려해가지고 제가 착 조직해서 했는데, 어머님들의 실망이 크시더라고요. 많이 혼났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말벌이었습니다. 와, 위험해요. 말벌이나 말벌집을 발견했을 때는요, 가까이 다가가거나 건드리면 아니 돼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되고요.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해요. 아, 우리 소방관들은 또 무슨 일이야. 아. 또 벌에 쏘인데요, 그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면요, 즉시 119에 신고해야 돼요. 하고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벌초, 농작물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어휴, 카톡 왔대요. 잠시 끌게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고요. 주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와,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무음으로 안 해놨네. 전화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보세요, 방송 중입니다 이럴 뻔했는데. 3848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정답은 1번 말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함디 항상 응원해요. 이렇게 허술한데 응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4357님께서는요, 정답 1번 말벌입니다. 말벌이 아침 일찍 나와서 호박꽃에 열심히 일하는 꽃벌을 잡아먹으러 날아와서요. 아, 그렇군요. 요즘 말벌 잡느라고 바빠요. 호박 수정을 꽃벌이 하거든요. 그렇네요. 이 꽃벌이 호박 수정을 못하면 제가 좋아하는 호박찌개는 못 먹는 거잖아. 호박 비싸져서. 이야, 안 되겠는데, 말벌들. 6866님께서 말벌 말벌 무시한 말벌이지요. 쏘이면 거의 죽음.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소리도 얼마나 큰지 뺑 이런 소리 나잖아. 그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 뿅 이런 소리 나고. 아유, 3386님께서는요, 풀기 어렵고 난이도 높은 함 퀴즈 다 같이 풀어봐야겠네요. 난이도 높은 거 아셨죠? 오늘 답은 1번 말벌인데 크크크 재벌은 뭐 하는 벌인가요? 그러게요. 재벌은 뭐 하는 벌이에요? 꿀벌을 공격하여 애써 모아놓은 꿀을 탈취하여 재벌을 꿈꾸는 악당벌, 혼쭐을 내서 벌벌 떨게 해야 하는데. 맞아요. 이 악당벌, 재벌을 꿈꾸는 악당벌. 아이고. 1387님께서는 정답 말벌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 물건 상차하려 갔다가, 말벌집 봤었는데 문제가 딱 나온다고 하셨어요. 와, 오늘 덥더라고요. 어제 제가 새벽 3시 반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 반에 깼죠? 3시 반에 깼는데, 왜 깼나 봤더니 더워서 깬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켤까 말까 하다가, 켜야겠더라고요. 켜고선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몇 시간 깨어 있는 거죠? 계속 깨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 참. 더워서 그랬습니다. 아침에 방송국 오는데 차에 딱 그 시간이 8시 조금 넘었는데 이미 33도를 기록하고 있던데요. 차 안에서 외부온도가.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 물 많이 드시고요. 쉬엄쉬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952님께서,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듣는데 너무 편안해요. 편안한 걸까요? 아니면은 약간 뭔가 허전한 걸까요? 아니면 약간 매가리가 없는 걸까요? 편안한 거 맞죠? 복잡한 저의 마음을 달래주는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답은 1번 말벌입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편안합니다 하셨는데 왠지 저의 허술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군요. 자, 두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두 시간이요. 음악도 좋고요. 선곡의 달인 선달 김현우 PD가 정말 선곡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감독님 엔지니어께서는 야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오셔가지고 가끔씩 조시긴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콩물 잘 마셨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오늘 콩물 또 있나요? 없어요. 없대요. 어떡하나. 커피나 더 마시러 나가야겠는데.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한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680님. 정답 1번 말벌. 저희 집도 최근에 차고지에 말벌이 있어서요. 119에 신고하여 제거했습니다. 아, 더운 날 소방대원분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소방대원분들이 우리 소방관 아저씨 이러면은 빨간 불자동차 타고 확 다니면서 불 끌어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소사에 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안될것 같아요. 가봤더니 고양이 구출하러 가고 문 잠근 거 따러 가고 심지어 말벌까지 그것도 또 방호복을 또 입고 계시잖아요. 아 정말 더워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그 소방서 앞을 지나는데 그 앞에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뭐라도 사다 드려야 될 텐데 하고 마음만 먹었어요. 지갑을 안 가져놔가지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자, 4680님. 문자 50원이 필요한 샵 0951로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선물을 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과 함께요. 음악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Dream Come True, 그리고 윤상입니다. 이별 없던 세상.

함춘하의 폭성 함께 오 계십니다. 화이트의 음악 Dream Come True 이어서 윤상의 목소리로 이별 없던 세상. 아, 목소리 참 매력적이에요, 윤상 씨. 느린 발라드 스타일의 음악이나 빠른 노래나 목소리의 톤이 변함이 없어요.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부러워요. 별게 다 부럽죠.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아, 기타 쳐서 입학이라. 요즘 같으면 무시험으로 전액 장학금 받아서 모셔갔을 어린 추노였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 어머님들한테 혼났다니까요. 늦게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아주 애썼습니다. 푸른돈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네요.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공중전화 카드 수십 여 장. 소중하게 모았는데 그것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돌아보니 아쉽네요.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던 동네 유일의 공중전화마저 지난해 철거되어 흔적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동물원 유리로 만든 배. 가능하다면 다시 가본 동물원 앨범 버전으로 신청합니다. 우와. 듣고 싶은 버전이 있었군요. 공중전화 진짜 본지꽤 됐습니다. 와, 가다가 그거 보고 있으면은요, 괜히 가슴 설레기도 해요. 어디 마땅히 전화할 데도 없는데 그렇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불안해요. 동전이 없어서, 카드도 없고,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까. 자, 준비했습니다. 다시 가본 동물원 앨범 버전으로요. 들어보죠. 푸른돈님이 시청하신 동물원입니다. 유리로 만든 배.

야, 동물원 유리로 만든데. 푸른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 버전이 몇 개가 있나 봐요. 3집 버전 말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음집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가본 동물원 앨범 버전. 푸른돈님께서 3집 버전과는 달리 대한민국 기타님이 소리를 넣은 버전이라 특별하게 신청하셨다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다 아세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더위에 오싹해지는데요. 논현동 그쪽 언덕에 내려가면은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면 언덕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위치에 있던 진양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었어요. 진양 스튜디오는 앨범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녹음도 할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였고요. 거기는 주로 포크 음악을 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했던 스튜디오예요. 당시 동물원의 멤버들 외에 지금 현재 동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양길 씨가 프로듀서로 활동을 할때 저에게 녹음을 부탁해서 가서 녹음을 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음악을 듣는데 왠지 손길이라고 하죠. 버릇, 손버릇 이런 것들이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서 피디한테 누가 친 건지 한번 알아봐줘. 그랬더니 준호 햄이라고. 그때 녹음했던 생각들이 나네요. 음악은 들어서도 기억이 나고요. 녹음했던 그런 기억들로 그때의 그 시간으로 또 한번 훅 들어가 봅니다. 자, 교통정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고요. 김포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가는 길 추돌 사고로 3차로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

0: 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3차로에서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잠실대교부터 정체인데요.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인 영동대교까지 가는데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쪽으로 중앙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묵동나들목 부근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 출구 바로 앞 1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반월터널 이전부터 부곡까지 밀리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안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팝 디바 멜리사 맨체스터가 부른 1979년 영화 아이스캐슬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Through the Eyes of

Love라는 곡이에요. 영화 스팅 추억 The Way We Were. 이거 우리 유명한 영화음악의 거장 마빈 햄리 씨가 곡을 쓴 이 노래는요,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곁을 지켜준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음반에 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첫 소절부터 가슴이 벅차오른 걸 느끼게 되죠. 잔잔한 피아노 그리고 스트링 선율로 멜리사 맨체스터의 맑고 우아한 보컬이 물 흐르듯 얹히다가 후반부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폭발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거든요. 과한 기교 대신 한음한음의 진심 어린 애정을 실어 부르는 목소리가 그 어떤 화려한 악기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노래 제목처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침내 나는 내가 될 수 있어요 라는 노랫말이 마음을 푸근하게 채워줍니다. 지치기 쉬운 한여름의 수요일, 오늘 아침엔 이 따뜻하고 고결한 멜로디에 마음을 기대시면서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멜리사 맨체스터 Through the Eyes of Love.

함춘의 복송 한풀이 시간에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멜리스 맨체스터의 Through the Eyes of Love. 어떠세요? 영화 생각나시죠? 저도 어렴풋이 생각이 나네요. 이 더운 날또 그런 영화 보면 기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아, 이럴 땐또뭘 들어야 될까? 이걸 올려줬네요. 자, 데이브레이크입니다. Shine on me 듣고 포크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을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시간 포크 너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을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방송 이어서 지난 방송도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이들 와주십시오. 현재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포크너 코너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언제 모실지는 기약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폭성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숨어있는 뮤지션 분들 기다리고

0: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는데요. 그만큼 청취자분들의 응원 많이 필요합니다. TBS 앱 또는요,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응원 멘트나 감상평 보내시면요,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포크나를 신청하면서 보내준 사연 있죠.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찬원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 저는 참 별난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개구쟁이 면모를 조금 잠재우고 싶으셨는지 7살 때 저를 피아노학원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됐고요. 2013년 우연히 아이유님의 정규 3집 모던 타임즈 앨범을 들으며, 아, 나도 내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조금씩 걸어오다 보니 어느덧 기타를 치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함춘의 포크송은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작은 계기부터 지금 이야기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크나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찬원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찬원입니다.
0: 오, 자기가 박수 쳐봐요. 자, 아, 찬원씨, 우리 청취자 본인이 이제 신청하셨잖아요.
1: 네네.
0: 프로그램 성격 어떤 성격인지 알죠? 이 코너가 본인의 이야기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1: 네.
0: 찬원 이름이 너무 예뻐요. 뭐 활동명이에요 아니면 본명이에요?
1: 활동명으로 찬원을 쓰고 있고,
0: 네.
1: 찬찬히 온전히라는 제 좌우명에서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찬온이라고 지었습니다.
0: 찬찬히 온전히.
1: 네.
0: 심상치 않은데요. 데뷔가 2022년도예요.
1: 네, 맞습니다.
0: 음악 활동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럼?
1: 혼자 음악을 했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이제 대학교 때 버스킹 동아리 들어가면서 음악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이제 노래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0: 데뷔를 하면서 바로 음원을 낸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무척 부지런하시군요.
1: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자신감일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
1: 그 나이 때는 뭔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 없는 자신감? 그게
0: 그래요.
1: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 본인이 생각할 땐 노래를, 음악을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땐. 100점이라고 얘기해줘, 제발.
1: 100점? 99년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0: 좋습니다.
1: 아직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0: 그 전공이 음악은 아니에요.
1: 저는 완전 딴판이고, 원예과라고 이제.
0: 원예과.
1: 식물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0: 요즘 그거 유행하잖아요.
1: 조경 같은 거.
0: 조경 같은 거.
1: 네네.
0: 그럼 뭐라 그래요?
1: 플랜테리어.
0: 플랜테리어.
1: 네. 네네.
0: 그 직종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 같던데, 어때요? 본인 느끼나요? 그런 것들?
1: 그게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0: 그래서 극과를 간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워낙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1: 저는 식물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막 키우는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이거를 대학에 가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0: 보니까 그 원예의 명문대학교를 나와하셨어요. 충남대 유명한 학교잖아요, 이 원예과로.
1: 충남대 농대가 이제 조금 알아주는 학교인데.
0: 국립대학교잖아.
1: 네.
0: 이야.
1: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0: 집이 그 근처였어요? 아니면 목표로 하고 그 학교를 간 거예요?
1: 제 본가가 이제 경남 창원이고, 창원에서 대전까지 좀 멀긴 한데.
0: 서울 올라오다가 잠깐 주저앉았구나.
1: 맞습니다. 그 서울을 올라갈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0: 서울에 충남에서 잠깐 머물러서
1: 맞아요.
0: 20대
1: 때 하다가
0: 졸업하고 네. 그리고 음악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군요.
1: 네.
0: 올라왔습니다. 아, 그럼 이제 서울에 혼자 있어요?
1: 네, 혼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0: 어, 서울에 올라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 작년 1월에 올라와서 이제 1년 반 정도 되어갑니다.
0: 근데 음악은 계속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예과를 다니면서도 아, 버스킹을 하고 노래 동아리.
1: 네, 버스킹 동아리에서 음악을 계속 하면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음악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럼 원예과를 졸업해서 그 전공을 살려서 네. 관련된 직종의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1: 아니요, 지금은 이제 카페에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이제 공연을 하는 식으로.
0: 카페 사장님 좋아하시겠다.
1: 사장님이요?
0: 왜냐하면은 그 안에 카페에 있는 그 식물들 잘 보살펴 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0: 그 괜찮던데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음악하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어느 날 플랜테리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플랜테리어에 대한 정보를 네.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어요. 한 1년 전쯤 우연히 어느 공간에 갔어요. 네. 녹화를 하러. 그런데 네. 거기가 꽃집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뭔가 네. 온갖 식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좀 큰 식물들, 잎들 네. 크고 이런 것들이 와, 참 신기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강남에 있는 모처의 그 조경을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아. 괜찮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 지인이 음악하는 친구가 BTS 뷰의 네. 집에서 그 식물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0: 식물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뷰랑 얘기해 봤니? 그러니까 근데 아마 BTS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그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맞아.
0: 어떻게 음악이 좀 힘들면은 그쪽으로 전공을 살릴 건가요? 어떻게?
1: 일단 음악을
0: 고민하는 거 보니까 음악이 힘드네.
1: 음악적으로 꾸준히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미래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네, 음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마음입니다. 네.
0: 우리 제작진이 알아보니까 식물을 키우는 인스타 부계정이 있다고 해요.
1: 맞아요.
0: 특별한 식물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1: 제가 일반 식물들은 잘 안 키우는 것 같고 주로 열대 관엽 식물을 좀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0: 그게 힘들지 않아요? 열대 식물을 키우려면은
1: 키우는 건 더 힘들긴 한데 뭔가 그 잘 자랄 때 뿌듯함이 더 크다 보니까 그거를 요즘에는 좀 관심을 갖고 길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0: 전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꽃이나 네. 화분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물을 네. 최근에 제가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제자들이 그 식물을 선물로 줬거든요.
1: 네.
0: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있죠. 뭐만 오면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겠죠.
1: 네, 그렇긴 한데.
0: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거 말고 있잖아. 현실적인 거로 선물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정성이 대단한 많이 필요한 거죠.
1: 맞아요.
0: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1: 맞아요. 좀 계속 자주 관찰해주고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0: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없고 늘 맞아요. 사랑과 애정을 쏟고
1: 맞아요.
0: 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적용시키고 있나요? 사람에게도 그런 애정이 필요한 거잖아.
1: 사람한테는 아직 적용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음악에다 적용하나요?
1: 음악에 이제 간혹 적용할 때가 있는데 네. 뭔가 음악을 하다가 지치면 식물한테 가고 식물한테 또 힘을 받아서 다시 또 음악을 하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음악이 궁금하다.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 찬원 씨는. 이 앨범 얘기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오, 푸른돈님께서 찬원 씨 생업으로 식물을 키우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울렸던 에바 캐시디라는

0: 별로 없어요.
1: 그래요? 별로 없다 하면 그래도 있으신가 보다.
0: 두번 정도 있습니다.
1: 어느 경쟁 방송사에 나갔을까나? 어느 방송에 나갔었어요?
0: 3년 전에 MBC에서 한번
1: 어떤 프로그램?
0: 그때 강변가요제 뉴챌린지라는 경연 프로가 있었는데
1: 네네.
0: 거기에 되게 운 좋게 본선에 진출해서
1: 운이 어딨어요? 잘해서 된 거죠.
0: 잘해서 본선에 진출해서
1: 입상했나요?
0: 입상은
1: 아,
0: 못했어요.
1: 입상
0: 네.
1: 못했어요.
0: 노래만
1: 그래,
0: 불렀습니다.
1: 그, 또 다른 방송은?
0: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HCN이라는 곳에서 버스킹 프로그램 거기서 또 노래를 또 부르고 왔습니다.
1: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들어와서 보십시오. 찬원 씨 어떤 분인지. 이야, 이 눈이요. 식물을 바라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를 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노래를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 기대됩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0: 옛날 옛적에 어떤 스토리예요?
1: 이 노래는 제 주위에 이제 권태기를 겪고 있는 연인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쓴 노래고 저희가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렇지 않나요?
0: 잘 몰랐어요.

0: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몇 번 살 줄 알고.
1: 환생을 하기도 하지만. 아,
0: 그래요?
1: 저는 이제.
0: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건가요?
1: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왕 사는 거, 이왕 이제 누구를 만나고 사는 거, 뭔가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보다 행복하고 웃음 짓는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쓴 노래입니다.
0: 그런 마음은 어떻게 생겨요? 꽃을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1: 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거 좋은 거군요.
1: 맞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직 성숙한 나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마음이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0: 오, 원래 성격이 이렇게 얌전하고 차분해요?
1: 원래 이렇진 않는데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말이 좀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지금 굉장히 이제
0: 절제하고 있으니까 막 뛰어요?
1: 네, 심장이
0: 막 오늘 방송 출연하는 거 궁금해요. 어느 분께 말씀드렸나요?
1: 오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친구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0: 친구한테 분이라 그러는군요.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겠네요.
1: 잘 하고 오시라고.
0: 오시라고.
1: 네.
0: 극존칭을 쓰시는군요, 본인한테.
1: 잘 하고 오라고 하죠.
0: 아니,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1: 네.
0: 그 부모님께서 원예과를 입학했을 때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거기다 그것뿐이야. 대충남대 원예과를 입학했는데 드디어 우리 아이가 인생이 피겠구나 했는데 음악을 한다 그랬어요.
1: 맞아요.
0: 어떠셨어요, 반응이?
1: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0: 아... 네.
1: 전공을 살려서 가면 좋은데 왜 굳이 음악 쪽으로 가려고 하냐.
0: 왜 그랬어요?
1: 저는 가수가 너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수가 되고 싶은 명예, 인기, 돈.
1: 그런 것보다는 그냥 노래하는 제 모습이 그걸 좀 오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화면 속에 나와서 노래하는 거를
0: 자꾸 봐요. 그리고
1: 너무 신기해요.
0: 너무 신기하죠.
1: 네.
0: 유튜브 영상 자기 거 많이 봐요. 지금은 어떠셔요?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1: 요즘에는 그냥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0: 묵묵하게.
1: 네.
0: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시나요?
1: 네.
0: 아.
1: 최근에 또 본가 다녀왔는데 그때도 진짜 진수성찬 해주시고.
0: 형제가 어떻게 돼요?
1: 저는 남동생 한 명 있어요.
0: 아. 남동생은 지금 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1: 남동생은 저랑 완전 또 딴판이라서 이제 공대생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야, 공대생인데 음악하는 거 아닐까?
1: 음악 쪽으로는 끼가
0: 끼가 안 보여요.
1: 아, 대신 이제 사진 쪽은 조금 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면
1: 이 사진을 동생이 찍어줬어요.
0: 오, 이 사진의 그 느낌으로면요.
1: 네.
0: 여러분, 요 지금 보고 계신 요 앨범이죠. 요즘 앨범이 이렇게 나와요.
1: 요즘
0: 어떤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1: 키트 앨범이라고 네. 부르는데
0: 제법 그럴싸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요즘에 이제 CD 대신에 거기에서 한 단계 좀 진화해서 이제 키트 앨범이라고 저 작은 키트
0: 안에 뭐가 들어있죠?
1: 맞아요.
0: 네.
1: 키트를 이제 휴대폰에 인식을 시켜서 모바일로 바로 들을 수 있는 피지컬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 안에 신호를 인식해서
1: 네.
0: 이걸로
1: 맞아요.
0: 인터넷상에
1: 맞아요. 그거를
0: 들어가서
1: 인식을 시킨 뒤에 거기서 이제
0: 플레이를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모바일상에서.
1: 네.
0: 와. 이걸 이 사진이 동생분이 찍어주신 거예요.
1: 네.
0: 근데 사진이 옛날 감성이 나거든요.
1: 아.
0: 이 혹시 카메라가
1: 네.
0: 좀 옛날 카메라인가요? 아니면은
1: 비교적 최신 카메라긴 한데
0: 아.
1: 소니 네, 카메라입니다.
0: 아, 소니 카메라.
1: 네.
0: 특정 브랜드를 얘기했어요. 거기서 뭐 지원 받으시는 건 아니죠?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 좋습니다. 그 앨범 제목이 501호예요.
1: 네, 네.
0: 룸 501 무슨 뜻이에요?
1: 제가 실제로 살던 곳이 501호였는데

0: 501호면은
1: 맨 꼭대기 층이에요.
0: 아, 옥탑방.
1: 네.
0: 엘리베이터 없고.
1: 맞아요.
0: 힘들었겠네요.
1: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서.
0: 사진에서 그게 느껴져요. 끝까지 못 올라가고 주저앉은 천원 씨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청년의 고달픔을.
1: 그래서 하체 운동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는 동안. 네.
0: 그랬군요. 이 장소는 충남인가요? 서울인가요?
1: 대전입니다.
0: 대전.
1: 네.
0: 대전에서.
1: 네.
0: 유기님께서 천원 씨 식물을 꽃냥이 잘 돌보고 잘 키우실 듯이요. 노래도 들려주시고 속은 조금 말도 잘 가르주시고요. 그 어렵다는 휘파람도 잘 부시네요. 휘파람이 일품이네요.
1: 휘파람이요?
0: 예. 야, 휘파람 세션이라고 하죠. 누군가 연주를 도와주는 것. 그런 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음정이 정확한데요.
1: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정확하게 휘파람만 먹고 바람이 더 세게 나더라고. 블루아이드 캣님께서요. 찬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센스 넘치게 시인과 춘장의 때를 배경음악으로 폭송 출연 릴스를 만들어놨네요. 역시 젠지답습니다 하셨어요. 이 때라는 노래 알아요?
1: 네. 저도 장중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오, 어떻게 하는 노래예요? 기억이 안 나네.
1: 사실 아직 연주는 잘 못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노래여가지고.
0: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하나 했는데 때라는 노래를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때에 맞춰서 리스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만날 것을 예감했나? 운명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곡에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 곡으로 릴스를 만들었어요? 뭔가 주는 느낌이 있었나요?
1: 사실 릴스는 아니고 약간 피드 홍보 글이었는데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제가 삽입을 했었거든요. 뭔가 그 투박한 보컬이 저한테는 되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그 음악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0: 꼭 전할게요. 오늘 만나거든요. 형 투박하대.
1: 좋은 뜻으로 이제.
0: 갑자기. 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저쪽 카메라. 저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 자,
0: 네네.
1: 아빠, 나 라디오, 내가 원하던 라디오 나왔어. 보고 있겠지?
0: 아, 이쪽인가 보다. 이쪽 부모가. 예.
1: 아빠, 나 라디오 나왔어.
0: 엄마한테는 안 해요.
1: 어머니는 아마 안 보실 것 같아.
0: 왜요?
1: 바쁘셔서?
0: 아, 그래요? 너무 귀엽네요. 아, 노래 하나 이어서 듣죠. 지금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편하시죠?
1: 조금 이제, 네.
0: 좀 됐어요.
1: 놓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여기서 식물 키우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방송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매력이 있고.
1: 진짜요?
0: 네. 자. 김현 씨 커버를 준비했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1: 네.
0: 이 우리 천원 씨가 90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1: 99년생입니다.
0: 99년생이면은 내 사랑 내 곁에가 발표되기 전에 천원 씨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노래인 것 같은데.
1: 아.
0: 그렇죠.
1: 아마
0: 그럴 것 같은데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이 노래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요?
1: 이 노래 그 원곡을 들었을 때 그 정제되지 않은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옛날 풍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이 노래를 종종 부르긴 하는데 그 원곡의 느낌이 제가 도저히 낼 수 없는 거예요.
0: 못 내죠.
1: 그래서
0: 왜냐하면 이 곡은 테이크라고 하죠.
1: 네.
0: 녹음한 버전이 정말 많아요. 음악이 만들어지고 가수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녹음을 했거든요. 다양한 노래를 한 거예요. 잘 불러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 중에 이 버전은 거의 지쳐서 힘이 없고 막 불렀던 그런 그냥 진솔한 버전을 프로듀서가 딱 픽을 해가지고 앨범에 실은 거죠. 이게 따라할 수가 없죠.
1: 맞아요.
0: 감성이 그대로 되는 거죠. 아프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와닿았었나 봐요.
1: 그 울부짖는 그 구간이 있는데
0: 네.
1: 아, 그게 너무 좋아요.
0: 그래요. 네. 나도 녹음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볼게요. 네. 찬원입니다. 김현식 커버고요. 내 사랑 내 곁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를 찬원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앱과 톡새님께서 덤덤하게 부르는데도 풋풋함과 상큼함이 확 퍼집니다. 기분 좋게 듣게 됩니다 하셨고요. 3983님께서 하늘에 계신 현식 형님께서 정말 흐뭇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0: 그래요? 감사합니다.
1: 덤덤하게. 기타를 언제부터 쳤어요?
0: 기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어머니께서 배우게 해주셔가지고.
1: 그래요?
0: 네.
1: 어머님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는 거 아닌가?
0: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께서
1: 잘하셨네요. 어머니께서
0: 뭔가 음악적인 것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7살 때는 피아노 학원 다니게 해주시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기타 배우게 해주시고.
1: 피아노도 그럼 어느 정도 수준대요? 피아노는?
0: 피아노는 그냥 조금 칠 수 있는 정도?
1: 코드 정도? 코드 네. 플레이 정도?
0: 근데 악보를 잘 못 봐서
1: 와,
0: 그냥 이제
1: 악보 보면 힘들어요.
0: 맞아요.
1: 악보 보면 힘들어. 피아노 어떻게 쳐야 돼요? 막 쳐야 돼.
0: 아,
1: 알았죠? 기타는 네. 어떻게 쳐? 기타도 막 쳐.
0: 기타도 느낌대로.
1: 아, 막 치면 돼요. 알겠죠. 피아노도는 어떻게 쳐요?
0: 막.
1: 기타는?
0: 막 치고 기타도 막.
1: 노래는?
0: 느낌 있게.
1: 곡을 만들 때는 어떤 그 모티브라 그러죠? 계기가 있어요? 곡을 만들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0: 떠올려보면 저는 주로 길을 걷다가 막 떠오를 때도 있고.
1: 아, 그것도 막 하는구나.
0: 네. 그것도 막 만들고.
1: 막 만들고.
0: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많이 영감을 좀 챙겨가는 편인 것 같아요.
1: 네. 네. 이 식물하고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곡을 좀 쓰게 되나요? 아니면은?
0: 식물은 사실 영감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위로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1: 네. 이야, 배우게 되네. 그 식물들도 음악이나 이런 걸 함께 해주면은 잘한다는 얘기 있던데.
0: 아, 맞아요.
1: 그런가요?
0: 저도 가끔씩 제가 혼자 노래 만들어서
1: 네.
0: 딱히 들려줄 사람 없을 때 그냥 식물 앞에 앉혀두고 그냥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1: 여자친구 없어요?
0: 없어요.
1: 노래 듣겠습니다. 자, 여자친구 없답니다. 어린 마음에라는 곡이에요. 라이브라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야,
1: 감사합니다.
0: 앱과 톡사님께서 와우 아주 다른 분이 되시는데요. 사람이 확 변하는데요. 다채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네요. 노래 풍이 장기하를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아,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1: 그래요.
0: 노래 야 음악할 때 말할 때와는 다르네요. 또 이렇게 식물을 네. 관리할 때 또 어떤 느낌 들지 모르겠지만, 오. 이 장르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포크라고 얘기하겠죠?
1: 네, 포크 음악이라고 저는.
0: 매력이 뭐예요? 있습니다. 포크 음악의 매력은?
1: 제가 생각하는 포크의 매력은 뭔가 투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0: 그래요?
1: 생각을 합니다.
0: 한국 더 들읍시다, 그럼.
1: 그럴까요?
0: 그럴까요? 그대라는 곡을 준비했네요.
1: 네.
0: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 이 곡은 제가 3년 전에 처음 음악하러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에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1평짜리 연습실을 썼었는데 되게 날씨가 좋은 토요일이었어요.
0: 어떻게 얘기를 계속 할래요? 음악을 먼저 할래요? 음악을 먼저 하죠.
1: 음악 먼저 할까요?
0: 그러죠.
1: 알겠습니다.
0: 네, 괜히 말 시켰네요. 그대라는 곡입니다. 고시원의 이야기 같습니다. 듣고 시간 나오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찬원 씨 멋진 음악 하는 사람 될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찬원이었고요.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응원합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까지 무려 7km 구간 정체인데요. 약 1시간 전 안진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뒤로 사고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하남 나들목 진입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구리 방면 진입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과 판교분기점 구간에서는 4, 5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송파부터 5km 구간 정체인데요. 서울 시내 강남대로 뱅뱅 사거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 양천로 양천한교역 교차로에서 등촌 1단지 쪽으로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 뉴스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모레 조기 종료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을지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휘소 연습은 방어에 중점을 둔 일부만 진행하고 지휘소 연습과 연계해 계획했던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를 방문하는 기간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공급 방안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주택 공급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준경 수석은 오늘 TV조선에 출연해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다만 주택을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라며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하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늘도 기본권이라는 기조 아래 시내 전역을 잇는 그늘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그늘 보행권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 등 실제 공간을 바꾸는 사업

0: 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생활가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2028년 서울 전역으로 그늘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늘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권마다 끊김없이 연결해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스피가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약 5.4% 내린 6,49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급락장에 올해 들어 48번째 사이드카도 발동했습니다. 지난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휘청이고 국채금리까지 급등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7월 장마기간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713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호우 피해 금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64억 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64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된 세대에 350만 원씩,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에 300만 원씩,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급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를 놓고 미국과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7도, 습도는 67%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웬만한 건 손가락으로 해낼 수 있는 세상. 예.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세상인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아마 이건 마음이 어지러운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기다려보고 센 거 아닌 은은한 걸로 찾아서 즐기며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차를 우리고 시를 베껴 쓰기도 하면서 내 마음에서 은은한 향과 맛이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여유를 찾아야겠죠.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품고 오라는 노래 가사처럼 오늘 점심은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변상욱 씨와 함께 쉬어가시죠.

0: 8월 19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쇼. 오늘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전매추는 믿고 듣는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퍼가 나오십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요.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암행하는 암행원사 코너가 또 이어집니다. 최근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진 배우 하영 씨의 친일 논란, 친일 가문 논란이죠. 친일 가문 논란을 다루는 언론 보도 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는 여야 대변인의 썰전 동상 이변입니다. 오늘은 전수민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와 전국을 달구는 이슈들을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 잠깐만요.
2: 네.
1: 7601님이 소식 보내주셨는데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입니다. 금광터널 내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로 지금 주변이 엄청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의 금광터널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로 지금 엄청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근 기자와 전매추 오늘 점심 대화 메뉴는 뭡니까?
2: 네,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트럼프의 마음입니다.
1: 미국 대통령은 참 좋겠어.
2: 네.
1: 아, 누구하고 전화 연결해봐. 그럼 전화 연결되고. 누구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자고 해봐. 뭐, 갑자기 이 사람을 칭찬했다가 저 사람을 칭찬했다가. 네. 적국에도 뭐 전화 걸 수 있고.
2: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도 되고요.
1: 예, 뭐든 다 해도 돼.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은 끝나고 두들겨 맞지도 않아, 별로. 자,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가 계속 트럼프 입에서 나오더니 진짜 축소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2: 네, 축소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은 위협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17일에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이 얘기를 17일 새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지속적인 대화 제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다. 이렇게 연일 이 이슈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1: 우리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좀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간 이제 후폭풍이 난리가 날 텐데
2: 네.
1: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자,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도 없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2: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전문가들이 몇 가지 관점에서 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1: 예.
2: 첫 번째는 그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미국 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2: 지지율이 이제 30%대까지 내려왔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2: 이럴 때 좀 기존에 좀 그동안 좀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좀 골치를 앓아왔던 이 북핵 문제를 좀 거론을 하면서
1: 예.
2: 이런 좀 대외 과시용 발언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활로 모색 차원의 분석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북한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왔던 발언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 우리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사실.
2: 그러게요. 근데 안 해준 게 눈에 보이나 보죠.
1: 그렇죠.
2: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밝히면서 그 뒤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이란전의 기여를 거부했다 이런 글을 같이 쓰기도 했고요. 또 어제도 기자들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묻지도 않은 그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노 땡큐 네,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좀 긴장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지금 이 한미 투자협정 관련돼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 예.
2: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좀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정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1: 네.
2: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분야에서 좀 미국과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만나서 이
1: 예.
2: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우리는 에너지도 그렇고 정유산업도 그렇고 조금 침체를 겪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미국하고 손을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제일 잘 나가는 우리 걸 갖다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반도체 얘기를 꺼내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서의 지지율이 아마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45%는 나오지 않을까요?
2: 네, 뭐 미국 깃발을 들고 네,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아마 40%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자, 반도체 우리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죄다 옮겨놓고 싶은 트럼프의 마음 너무하죠. 그래도 이게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은근히 바라던 바인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2: 네.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북한과 좀 이렇게 가까워졌을 무렵에 그때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좀 축소가 됐던 그렇죠. 기억이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일단 우리 정부도 일단 겉으로는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번 일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좀 동력으로 삼으려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언급을 좀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이 경색된 남북 관계 또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인데요. 마침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종전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터라 지금 이것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될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 북미 정상 간의 관계가 좀 의미 있는 대화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그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인 성격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미 국방협력에 이상이 없다라는 점과 또 임기 내 전시작전권 한수, 뭐 핵추진 잠수함 문제, 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이 자주국방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뭐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오히려 바라는 바는 분명 하고 이렇게 되면 훈련의 축소, 긴장 완화, 그다음에 군비 축소로 가서 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까지 선순환이 착 됐으면 좋긴 좋겠는데 자, 뭐 이건 뭐 역사의 흐름을 지금 다 점칠 수는 없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뭡니까?
2: 네, 두 번째 메뉴는 기습재청입니다.
1: 아, 기습재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또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돌연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재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하고 상의하면서 하던 관행을 깼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노태학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도 지금 한 반년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후임자 재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대법원 재판 지연은 물론이고 이 사법부 공백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 네. 어제 대법원이 돌연 이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동시에 재청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인물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1: 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왜 안 하고 있냐 빨리 하라고 해서 드디어 했더니 이제 기습이라고 또 갑자기 이제 이름이 붙었어요.
2: 네네.
1: 자, 기습재청 이걸 해석해 봅시다. 기습재청.
2: 네. 왜 기습재청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동안 대법관 후보 재청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의 어쨌든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사법부에 대한 또 독립성에 대한 필요도 있죠.
1: 그렇죠.
2: 이 양단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예. 청와대와 대법원이 좀 사전에 조율을 해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인선 방향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특히 조율이 마무리가 되면 대법원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서 재청하는 좀 그런 모양새를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나 구체적인 통보 없이 인선을 전격 발표한 것으로 좀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청와대에도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서면으로.
2: 청와대에서는 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여권 인사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패싱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자, 대법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뭔가 절박하긴 절박한 겁니다. 국민의 신뢰도 뚝 떨어졌고 대법원에 네. 대해서 또 대법원장이 뭐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일도 있었고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뭔가 마지막 자존심 내지는 최소한의 대법원 사법부의 어떤 지위를 갖다 유지하려고 몸부림친 거라는 건 이해할 수는 있는데 자 그러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해를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려봐야겠군요. 예. 마지막 메뉴는 뭡니까?
2: 네, 마지막 메뉴의 이름은 무시무시한 한국 좀비입니다.
1: 한국 좀비.
2: 네.
1: 아, 이거 수원 사건. 예. 맞습니다. 뭐 어떤 남자가 뭐에 취한 것처럼 기이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었죠.
2: 네네. 두 달 전에 경기도 수원에서 찍힌 영상이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한 남성이 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더니 한쪽으로 몸을 좀 기울인 채 그대로 굳은 듯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영상과 똑같은 형태였는데요. 예. 이 강한 중독성을 지닌 합성 마약이 펜타닐에 빠진 이 미국 중증 환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고 심지어 이 수원 영상이 촬영된 곳이 이 도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초등학교 근처였던 터라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영상이 찍힌 남성이 이 경찰 수사 결과 긴급 체포가 됐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그때는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는 그 사람의 모발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그 감정 결과 이 남성의 머리카락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물증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펜타닐을 투약했는지 그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이 과거에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1: 일단 마약류에 대한 양성 반응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마약의 투약인지 아니면 다른 뭐 복용했던 약 때문인지는 이제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2: 네네.
1: 근데 마약 범죄가 심심치 않게 하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저기서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 보니까 번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2: 네,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3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에서 6월 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네. 마약류 사범이 무려 5,200여 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중에 구속자가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검거 인원이 한 2% 정도, 구속자는 8%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이 관세청 마약 밀수 단속 자료에도 지난해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45.7%나 증가한 45.7%.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 2030 젊은 층의 마약 범죄 급증세입니다. 예. 전체 적발자 중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육박합니다. 마약 유통이 과거와는 달리 뭐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등 이 젊은 층이 익숙한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좀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층과 이 대학가까지 이 마약이 깊숙이 침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이게 이제 구입 경로가 넓어지고 편해져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마약으로 몰고 가는 사회 구조적인 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좀 빨리 깊이 연구하면서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예, 정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언론계를 감찰하는 암행언사 언론 비평 코너입니다.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시장님.
1: 네,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언사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네.
0: 앞에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 네, 네.
0: 연예계의 한 어떤 구설수나 파문일겠지 했는데 사회적인 논란으로까지 확 번진 배우 하영 씨 그 가문 이야기를 해보죠. 네. 언론이 뭐 매일 기사를 쏟아내는데 보도 행태를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1: 네, 일단 이

0: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하영 씨는 내년 2월에 편성 예정인 드라마 승산했습니다의 주연으로 촬영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과거 발언뿐만 아니라 개인의 SNS 게시물 심지어 촬영 현장에서의 사적인 모습까지 이른바 파묘 수준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지점은 이 하영 씨 가문의 친일 여부 그 자체는 아니고 네. 이 사안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언론의 자극적이고 본질을 벗어나 있는 보도들을 좀 살펴보고자 네. 합니다.
0: 드라마가 가다가 그냥 엎어진다면 거기에 등장하는 주연, 조연, 배우뿐만 아니라 엑스트라로 모처럼 자리 얻은 사람들, 각종 기술 파트, 뭐 촬영 파트 네.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는데
1: 맞습니다.
0: 예, 그러나 한편에서는 계속 보도가 나오고 댓글로는 비난의 댓글들은 쏟아지고는 있습니다. 자, 민족문제연구소가 네네. 배우 하영 씨의 그 집안 문제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분명한 입장은 내놨죠.
1: 네. 지난 8월 14일이었습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도 물론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이 핵심은 후손에 대한 연좌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해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한 것이 대중에게 상처를 준 문제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나름 자기 조상의 어떤 행태가 민족 전체에게 뭔가 누가 되거나 또는 아픔을 줬던 것 중에 하나라면 네. 분명히 성찰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했다. 예. 자, 역사적 성찰 이게 본질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1: 네,
0: 근데 언론은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뭐 거기에는 오히려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본질에는.
1: 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이 정말 그냥 넘기기 어려운 수준의 보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먼저 MHN 스포츠의 보도인데요. 그 드라마 승산했습니다의 원작이 일본 드라마 리갈 V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출연했던 일본의 주연 배우 요네쿠라 료코 관련 기사에 하영 씨를 끌어들인 보도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마약 투약 혐의 보도를 하영 씨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0: 그러니까 요네쿠라 료코하고 하영 씨는 만나본 적도 없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1: 네,
0: 없는데.
1: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0: 제목이 여기 있네. 승산 있습니다. 일본 원작 여배우.
1: 그리고
0: 하영 씨가 친하다니까 하영 못지않은 논란.
1: 네.
0: 야, 괜히 끌어들여갖고.
1: 정말 네. 클릭하고 싶게는 만들어놨던 제목이죠.
0: 예, 하영 씨 기사를 검색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뜨게 만들어놨군요.
1: 네, 네. 아, 맞습니다.
0: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아무 상관은 없는 거죠, 정말?
1: 네, 맞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이 요네쿠라 료코의 마약 투약 혐의는요, 작년 10월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이것도 작년 1월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0: 불기소 처분까지 받은 건데.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에는 이제 하영 못지않은 논란이라고 억지로 이제 엮어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이 하영 씨 논란에 편승해서 자극적인 키워드를 하나 더 얹은 전형적인 클릭 유도형 보도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0: 이러다가 그동안 말썽을 빚은 연예계의 핫시성 가진 사람들 하면서 핫시성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어. 네. 어떻게든 하영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기만
1: 어떻게든.
0: 하면 성공하는 거니까.
1: 네. 검색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0: 사실 유치한 언론들의 프레임이다마는 그럼 다른 보도도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1: 네. 또 다른 사례는 뉴스N의 보도인데요. 이 광복절 특집으로 방영된 KBS 역사 스페셜의 시청률 상승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을 하영 증조부가 살렸다라고 뽑았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냐라고 묻고 싶을 수밖에 없는 보도였습니다.
0: 역사 스페셜이면 그렇게 뭔가 다큐 비슷할 테니까 공적인 교양 프로그램이니까 시청률이 높지 않았을 텐데
1: 네네.
0: 하영 씨 증조부 이 소동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갔다.
1: 뭐 네. 사실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이번 논란이랑 이 시청률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그 상관관계가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0: 아니죠.
1: 이 시청률이라는 수치랑 현재의 논란 인물을 자극적으로 연결해서 독자의 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도가 담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또 더 쓸 거 없나? 이제 찾아야 돼요.
1: 네,
0: 하영 씨의
1: 맞아요.
0: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뭐든 찾아야 돼. 뭐든 찾아.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더라, 울었대더라 뻔하죠.
1: 네, 맞습니다.
0: 거예요.
1: 지금도 이미 이 배우 하영 씨의 감정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알아야 하는 알 권리에 해당하는 정보가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스포츠조선의 보도입니다. 기사를 보면 촬영 중 결국 눈물을 흘렸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촬영이 중단됐다는 식의 현장 디테일을 좀 굉장히 상세하게

0: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조용히 넘어갔다라는 굉장히 사실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도 보도에 그대로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예. 아, 친일의 문제. 이것이 뭔가 좀 본질적인 우리가 우리를 성찰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면 좋겠는데 여배우가 촬영 중에 눈물을 흘렸다. 감정을 제어 못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가 이제 되면 또 사람들은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뭐 친일은 친일이네. 뭐 이러면서 이것도 단순화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격 타겟으로 삼는다든가 피해자 코스프레야 이렇게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들어가려고는 또 안 그러는 반응들이 많아요.
0: 맞습니다. 이 지금도 이 보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또 다른 보도인 이 엑스포츠 뉴스의 보도를 보면 이런 프레임에 더 좀 명확하게 좀 보여지는 편입니다. 이 흔들린 멘탈까지 기사화하며 제작사가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 본문을 보면 정작 제작사의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다른 상황이죠. 아니,
1: 인터뷰한 사람은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고 제목에는 흔들린 멘탈까지 기사화하며 자기네가 기사화하는 모양인데.
0: 네, 맞습니다.
1: 제작사 난감. 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확인되지도 않은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 보도를 하면서 논란을 계속 언론이 오히려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요즘 기사들 읽으면 이런 기사 정말 많거든요. 내용에 보면은 그거와 관련된 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목은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듯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 경우가 많죠.
0: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는 사실 저희 민원연으로도 일반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1: 예.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가 조금 이런저런 소동을 겪으면서 등한시했던 역사적 책임, 역사적 과제, 또 사회의 공공 책임 이런 것들을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역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는 뭐 이런 걸로 언론이 끌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 그냥 까십거리, 언론 기사 자체가 정말 너저분한 까십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무관한 사안들을 끌어오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보도 관행은 사실 우리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가 토론해야 할 이 공적 발언에 대한 성찰 그리고 역사적인 진실 이런 것들은 언론이 만든 이 자극적인 연예 뉴스 속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파묻혀버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자, 민원연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거에 뭐 이렇게 후킹이라고 흔히 하죠. 낚시질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괜히 흥분해 갖고 과잉 반응을 보인다거나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0: 네, 사실 요즘 보도 제목을 보면 클릭할 수밖에 없는 이 낚시형 보도 제목들이 참 많은 편입니다. 동시에 사실 시민 여러분들도 해당 기사가 낚시형 보도라는 느낌은 이제 받으실 거예요, 분명.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최대한 클릭하지 않아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예.
0: 이게 언론의 클릭 장사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이용당할수록 이런 제목들은 더 많이, 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연결고리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시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어떻게 하면 좋은 뉴스를 골라 읽을 수 있습니까?의 첫 번째 단계는 나쁜 뉴스를 절대 읽지 않는 겁니다.
0: 네.
1: 그래야지 그 남은 시간을 좋은 뉴스에다 할애할 수 있으니까. 예, 벌써 딱 봐서 낚시질 같으면 아 이거 낚시질 같은데 하면서 누르지 마시고 아예 딱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언론사를 본 다음에 그 언론사하고는 아예 인연을 끊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언론계에 대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실장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여야 대변인의 썰전 동상이 변 전수미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전수미 변호사님하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1: 아, 예. 예.
0: 서로 젊어졌다고 덕담을 막 하는 찰나에 휴가 들어왔습니다.
2: 네,
0: 맞아 할까요?
2: 네.
0: 예, 젊어지셨네요.
2: 혹시 쓰는 화장품이나 가는 샵.

0: 사람 있으시면 좀 나중에
1: 아,
0: 방송 끝나고
1: 미용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자. 반갑게 만나서 인사 나눴지만 얘기할 주제들은 아 이게 뭐 네. 그냥 오늘은 민주당 네. 계속 험담만 하다 끝날까요?
2: 글쎄요 뭐 네. 근데 우리 당도 지금 윤리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민주당 뉴스가 워낙 세가지고 예. 민주당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0: 저는 그렇죠. 빨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할 말 없거든요.
2: 안장직하시게요?
0: 네 정말
2: 안장직하시려고
0: 근데 알한이지 알첨이지
1: 이렇게 그래도 네.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많은 상처와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봐야죠. 그 결과를 갖다 뭐라고 저한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가를 내려보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입을 좀 닫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0: 네, 당 자체적으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승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 오, 권리당원의 승리다.
0: 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승리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치로 모든 거를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분열이라는 게 저희는 약상, 예, 어떤 진영이 있고, 그 당원들을 분명히 그 목소리를 대신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는 이제 원팀으로, 왜냐하면 어제 첫째 날, 그 너무나 여러분들 우려하셨던 최민희 그 최고님부터 해서 이성윤, 예. 그 다음에 한민수, 이 세 분 다 원팀, 뭐 당대표 중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정된 결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1: 그동안 출연자들한테 괜히 애꿎은 국민의힘 쪽 계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너무 약해서 이런 벌어진다고 민주당이 언제 자리를 갖다가 또 놓치게 될지 모를 만큼 막 압박도 하고 기세를 세워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정신없으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그냥 정신없는 일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엔 박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2: 저는 그냥 정청래 대표가 민심에서 이겼고 김민석 대표가 호남 당심에서 이겼다. 그래서 호남 당심에서 이긴 것으로 민심을 역전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이겼어요.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최고위원은 3대2로 패배했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최고위원 비율도 4대3이 될 거라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다수파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김민석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는 했다. 그러나 민심에서 50% 이상 득표한 정청래 후보, 정청래 전 대표에게 패배한 것에 대해서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고작 0.몇% 차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글쎄 우리 당에도 있죠. 지고도 이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0: 대놓고 장도현 대표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또 말하시면 또 징계 당해서 그런 거예요.
2: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장도현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고도 이겼다고 하는 분들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송영길 후보의 표가 나눠져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저희 선호투표제였어요. 그러니까 국민 그쵸. 여론조사도 선호투표고 저희 그러니까 자체 투표도 또 선호투표.
2: 발표가 된 게 숫자가 국민 여론조사가 송영길 후보 표가 하나도 없고 둘이 합치면 100이 딱 되게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표가 나눠져 들어가서 그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송영길 후보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표 차이가 더 났을 겁니다. 송영길 후보표가 누구한테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에서는 정말 확실히 지신 거다. 졌으니 그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이긴 상황에서 민심에서 졌다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1: 네. 대의원 권리당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한 승리일 수도 있다. 아 그러나 민심은 제대로 읽어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도 뭐 숫자에서는 분명히 졌지만 우리의 열정과 가치는 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민석 후보가 이겼지만 그 양반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남기고는 있어요. 그렇죠?
0: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신천지 뭐 분열주의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기대했던 게 전당대회 끝나고 씬에서 그 자리 배치가 그 김민석 후보님 그때 네. 당시에 김민석 후보님 가운데 정청래 후보님 그 끝에 송영길 후보님 근데 발표가 다 나.

0: 맞아요.
1: 예.
0: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1: 네.
0: 하니까 아무래도 소영기 후보가 옆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론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정 총리 후보님이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축하를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결과 나왔고 거기에
1: 됐다.
0: 승복하시고 원팀이다. 이제 진짜 됐다라고 아, 정 총리 후보님 되게 크시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라방을 키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첫 번째는 아마 그 지지자분들이 있는데 40% 넘는 지지자분들의 그 속상함을 대변해 주시려고 하나 생각하면서도 두 번째는 이게 그 아까 보여주셨던 승복하는 모습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되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2: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의 정치적 전망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정청래 후보는 하나의 세력을 상징하는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력은 굉장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창발적인 조직입니다. 굉장히 조직력이 있고 창발적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너무 단단한 조직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번에 진짜 느꼈고요. 그래서 그 조직의 수장이 정청래 후보로 계속 이어갈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청래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달린 거고, 그 조직이 정청래 후보를 계속 자신들의 상징이자 수장으로 삼을지에 따라서 달린 거지만, 이 단단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이 세력은, 그래서 저는 이 세력을 오늘부터는 그렇게 부르려고요. 반명. 이 반명이라는 이 세력은, 반명이라는 이 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반명을 어떻게 승자로서 품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앞으로의 앞날이 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정청래 전 대표를 갖다 지지했다고 해서 그걸 다 반명으로 몰아가는 거야말로 프레임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싶겠죠.
0: 네, 아우, 저 독심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저 그렇게 아니,
1: 아니,
0: 머리, 말풍선 잘.
1: 맨날 대변인들 코멘트가 이렇게 절절하니까.
0: 너무 뻔한 말만 하면 재미없을 테니까 뻔하지 않은 말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김어준 공장장이 방송에서 결과 나온 다음에 앞으로 이제 김용 최고위원 후보, 그다음에 한민수 후보 얘기하면서 친명 프레임이 과연 앞으로 의원들이 이걸 쓸지 봐야겠다.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진심을 얘기하신 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뭐 다른 분들이 대통령이 정청래 뭐 의원한테도 그러니까 전 대표한테도 아뭐 반명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다뭐 친청입니까
1: 그렇죠.
0: 반명했을 때 우리는 친청와대입니다.
1: 친청.
0: 예, 네, 우리는 그리고 항상 이세분 후보 당대표 후보의 공통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거를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린 다 친청이고 친청화되고 친명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는 세 명의 후보야.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김어준 공단장이 방송에서 이제 친명의 이름을 김용 후보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0.6%밖에 사실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합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친명의 이름으로 하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친명이 아니고 뭐 반명 뭐 다른 걸로 가는 게 유리한다는 얘기인 건가? 또 다른 진심을 얘기한 건가? 저도 좀 방송 들으면서 놀랐어요.
2: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나 뭐 유시민 작가나 이런 그쪽에서 빅 스피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최욱 씨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저는 되게 그 민주당 쪽의 커뮤니티 제일 대표적인 게 딴지 게시판, 그 다음에 이제 그 SNS들 이런 데들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조직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되게 자발적으로 조직 투표를 조직해내는데 아 놀라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본 것이 그 피난을 가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엄마, 그 다음에 이제 한민수 의원이 아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윤 의원이 아인데, 성윤아, 너까지 살아야 돼 하면서, 이성윤 의원을 상수로 두고, 짝수 다른 최민희, 뭐, 홀수 다른 한민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포스터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소비하면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뭔가, 어떠한, 그러니까 제가 이 전당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한 게,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재명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즉, 선당, 당을 우선시하는 일종의 군집의 단단한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요번에는 정청래를 선택했을 뿐이지만, 정청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0: 너무 앞에 있는 명망가들만 보고 있었지, 이 밑에 흐르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지칭할까 싶었는데, 제가 왜 반명이라 그랬냐면, 요즘 제가 어디 가면, 반명은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 있다. 라는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제가 가보면 우리 당보다 훨씬 창발적인 반명 구호와 용어, 논리, 정말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가져다 썼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면 딴지 게시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1: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뭐라고 어떤 친청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단단한 결속력 같은 걸 얘기했는데 반대로 뒤집으면 김민석 신임 대표는 어떤 계파나 세력의 수장인 적이 없어서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이제 수습해서 당을 갖다가 화합시키고 끌고 나갈 것인가?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2: 그게 이제 김민석 당대표의 장점이죠.
1: 장점입니까?
2: 본인의 정치 여정에서는 힘들었겠지만, 왜냐하면 계파가 없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걸 뚫고 올라왔고, 지금 딱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말 워딩도 중요하지만, 인사를 어떤 사람을 하느냐.
1: 아하.
2: 그러면 인사를 상식적으로 봤을
1: 맞아요.
2: 때, 정청래 대표의 정책위의장이었던 한정혜 의원을 사무총장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총선에서 사무총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1: 그렇죠.
2: 자리인지. 근데 그 자리에 사무총장으로 한정혜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하셨던 분입니다. 권칠승 의원,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을 똑같이 정책위의장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통합과 탕평을 보여주는 것은 계파가 특정이 없기 때문에 좀 계파에 함몰되지 않고 자유롭게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인사는 확실히 그런 평가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인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특색이 정치인 몇,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스피커 몇이 아니라 진짜 밑에서 움직이는 그 힘을 제가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그 힘을 달랠 수 있는 거는 김민석 대표로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들 뽑은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에서 그 지지자들이 이제 보기에, 아,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이제,
2: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나서면 될까요?
0: 연임 불가.
1: 그거하고 이거하고 바로 연결돼요.
0: 그럼요.
2: 와,
0: 아니,
2: 이게
0: 그
2: 연결,
0: 사람들이
2: 이거,
0: 보기에는
2: 이게
0: 이재명
2: 무슨.
0: 대통령이 계속 할 것, 근데 이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딴 데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불식시켜주는 연임 불가, 나는 이번에 하고 끝이다 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잡지
2: 연임
0: 않을까.
2: 얘기 안 하셨어요. 증인제 얘기를 하신
0: 그게 이제
2: 거죠.
0: 넘버2인 국회의장께서 하신 말이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이
1: 그건
0: 됩니다.
1: 국민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네.
0: 그러니까 국민
1: 말씀하는 거예요?
0: 선택이란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난 절대 안
2: 아니,
0: 한다.
2: 우리 국민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1: 근데
2: 그거를
1: 대통령이 그 카드를
0: 따라가겠습니까?
1: 지금 쓰기에는 너무 카드가 아깝다.
2: 그렇죠.
1: 근데 그 카드 전에 일단 밥을 먹자고 다 부른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을. 정청래, 김민석, 아무튼 뭐 송영길까지. 바로 부르는 걸 보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2: 그렇죠.
1: 맞죠?
2: 그래서 오늘 오찬에 이제 세 분이 같이 한 자리에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세분 각각의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러니까 당에 대한 가치와 비전, 당의 미래에 대한 그런 자신만의 소신,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서 민주당, 그러니까 김민석의 개인 민주당이 아니라 진짜 한마디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인 모두의 민주당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수반해서 같이 당정이 나아갈 건가, 그런 아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으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2: 야호.
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들었다고. 진종호 의원 또 변호인
0: 네,
1: 아니세요?
0: 법무대리,
1: 예, 법무대리인이시죠. 예. 예, 아무튼 뭐 이해 충돌을 알아서 정리하시고.
2: 아, 저도 이해 충돌 얘기하려고 했어요.
1: 근데

0: 진짜 당헌권 정지 이런 정도의 중징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1: 글쎄요, 뭐 윤리위가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에 따른 것이긴 한데 네. 이제 윤리 진행에 있어서 좀 아쉬운 지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원 당규에 보면은 그 윤리위원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권한을 권리를 좀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냈죠 윤리위원회에. 그 윤리위원 명단에 대해서나 뭐 기타 등등 좀 알려달라. 네. 왜냐면 알아야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하니까. 네.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피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제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에 두세 시간 전에 네. 공문이 왔어요. 명단을 알려줄 수가 없다. 와서 이름을 보고 예. 이름을 보고 그 자리에서 뭐 기피를 하라. 근데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어떻게 기피를 합니까? 당원 당규는 서면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가서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기피 신청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여기서 소명을 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 네. 기피 신청을 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한 뒤에 소명의 기회를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윤리위원장이 뭐 구두로라도 하면 된다고. 저희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야지.
0: 구두로 가능한가요, 그게?
1: 아니, 당원 당규 분명히 서명으로 하라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설전의 과정에서 진종호 의원도 어제 얘기했지만 윤리위원장이 진종호 의원한테 뭐 한국말도 모르냐 막 이런 말도 하고 조금 그 험한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렇긴 한데 오늘 오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자정까지 기피 신청서를 낸다 그랬고 어제 밤 11시 반쯤에 냈고 오전에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일 아침 10시에 하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 10시에 소명을 받겠다. 다시 출석을 해달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소명을 하려고 출석할 겁니다.
0: 네. 국힘 사태 모처럼 뭐 얘기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2: 뭐 이틀마 정치 징계 정치로 일관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연임한 결심하셨고 공천할 결심하셨고 대선 출마하실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저는 진짜 궁금해요. 이렇게까지 한동훈 개, 한동훈 그 무소속 의원이 무섭나. 아니 뭐 그럼 두 개의 태양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태양을 제거하려고 저렇게까지 무리하시나. 이 네 명의 징계 대상들이 다 그거 징계 수위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센 수위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한 가지 징계를 할 거면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비슷한 발언을 했던 그 당권파 분들은 어떠한 징계를 받으셨는지, 그러면 친한파라서 이러한 그 징계를 받으시는지, 그러면 아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장도연 대표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본인만 있고 당권만 있고 개파만 있구나. 그러면은 다음에 국민의힘 목적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정권 탈환이 목적 아니에요? 계속 야당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능력이 아니라 개파 싸움만 보여주고 계시니 국민이 어떻게 야당한테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0: 장동혁 대표가 연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시더라고요.
1: 아니요. 뭐 연임을 결심했다고 제가 민주당 패널분한테 들었어요. 그 우리 미디어 대변인 그 인증 패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좀 어찌 보면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친한계라는 조직이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고 하면 부서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근 2년 가까이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있고 또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력을 가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아마 민주당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전 친척인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를 계속 가져갈지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세력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세력을 아예 부셔버리겠다거나 없애버리겠다거나 뭐 벌써 보면은 이제 그 친명 쪽에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는 벌써 최민희 의원은 윤리위로 날려야 된다라는 우리 장동혁 대표 쪽의 생각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요. 윤리위가 가동해야 된다. 장동혁을 배워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올라오는데 아마 이쪽에서도 과격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치적인 세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우리 당에서 보고 타산지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다음 총선은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두 당 중에 어쨌든 찢어지지 않는 당이 이길 것 같다. 예, 네, 어쨌든. 우리는 찢어지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은
0: 우리는 않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파가 생각하는 겁니까? 전체가 다
2: 친한파겠죠?
1: 네,

0: 사람들은 친한파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1: 친한파가 아, 들어가야죠.
0: 그럼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린 들어가서 우리가 한다. 네. 그리고 지금 다 남아있잖아요, 여기. 그러고. 그런데, 뭐 반대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은 갈라지기를 원하죠.
2: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친한 쪽을 경계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길래 안철수 의원도 탈당했다가 복당한 경험이 있을 텐데 하면서 뒤져봤더니 그 양반은 복당을 하지는 않더군요. 당을 네. 새로 만든 다음에 합당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지. 그래서 아, 뭐 본인이 한 건 아니구나 하는데 그렇게까지 견제가 심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아니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을 절대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는 것도 조금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0: 네. 네. 그러니까 뭐 없애려고 한다고 이 정도의 정치 세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2: 말씀하신 대로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함께해왔던 사람들의 힘이라든가 어떤 조직력 같은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건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이진숙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 그러니까. 수식어가 우리인가요?
2: 아, 우리. 아, 그냥 언론 후배니까 우리 이진숙 의원은. 아니, 상당히 뭐 몇백 명이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의견을 갖다 모았다니.
0: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징계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뭐 아직은 그게 결정된 건 없지만 법원까지 다투게 됐을 때 굉장히 강한 논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네. 이진숙 의원의 징계 신청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윤리위가 독립돼 있다면 지도부에 있는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윤리위가 독립돼 있지 않다라는 증거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여서 네. 윤리위가 독립되어 있다면 당연히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이진숙 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에서 심사가 있어야겠죠.
2: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나온 얘기를 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예, 그때 그 말이 맞았는지 계속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1: 다음에
2: 하겠습니다.
1: 다음에 100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2: 자, 박상수 변호사님, 전승희 변호사님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씨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탄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곡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안 2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가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대소분기점을 지나면서부터 7km 구간 정체인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작대교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65%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원찬입니다. 때때로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서 많이들 아쉬워하시죠. 야, 그때 시작했어야 됐는데. 배움도 투자도 커리어도 인간관계도 돌아보면 더 일찍 움직였어야 할 순간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타이밍은 항상 지나고 나야 보이는 법이죠. 중요한 건 과거에 놓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아닐까요?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예, 타이밍 놓쳤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어쩌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최유리 작사 작곡 최유리의 살아간다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많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무게가 있는 말로 왠지 인생의 회한이 담긴 듯한 네. 이게 때때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예. 두 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때 시작할 걸 지금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그런 게 있으십니까 혹시?
1: 뭐 엄청 많죠.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항상 이제 그때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 효도.
0: 어머나. 네.
1: 이제 전혀 말썽꾸러기로만 지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편찮아지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작 효도를 좀 할 걸, 진작 좀 마음 써 드릴 걸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저희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 두 분의 전문가를 늘, 날마다, 바뀌는 분들을 뵙지만, 최동기 부부장님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얼굴에 벌써 효자, 효자, 효도, 효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본부장님이 제일 아쉬운 게, 부모님 좀 더, 조금 더 일찍부터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1: 학교 다닐 때 워낙 속을 많이 썩여드려가지고요. 네.
0: 놀랍습니다. 예. 저는 재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시구나. 구팀장님 어떠십니까?
2: 네, 저는

0: 아나운서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네.
1: 아, 일부러 바꾸세요? 아니,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네.
0: 학창시절에는, 아,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때는, 아, 좀 무리를 내서라도 내 집 마련 조금 해뒀으면. 아, 부동산. 네. 아, 이거 지금은 얼만데 이런 후회도 들고.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지금은 또 40대가 넘어가니까, 아, 네.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잘했을 걸 하고 많이 후회가 되긴 하거든요. 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제 미래 은퇴 자금을 미리 조금 준비해 뒀다라고 하면 네. 정말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네. 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이렇게 네.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은퇴 자금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런 거 고민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계획 잡고 네. 하는데 제일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이다 지금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들으면서 계속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끄덕끄덕. 아 맞아. 그때는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데 뭐 이렇게 대목대목별로 짚어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겠습니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51번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요. 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고 상담 신청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분이 나오실 때만 특별히 준비되는 코너죠. 부산 사나이들이 전해주는 핫한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 지금 함께 만나보죠.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아우, 살아있네. 두 부산 사나이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동기,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아, 이거 따라하려도, 하려고 해도 두 분만큼 이렇게 맛깔스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오늘 이제 그 ETF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뭐 ETF?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네. 이제 뭐 친숙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요즘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ETF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네, 소비자 경보가 나왔는데 ETF 수수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 투자 수익률에 생각보다 정말 큰 영향을 주거든요.
0: 네.
1: 특히 은행 ETF, ETF 신탁,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ETF에 투자하고도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상장 지수 펀드 ETF 오늘 얘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수익률은 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수수료는 잘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수수료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알아야 됩니까?
2: 네. 이 ETF는 일반적으로 이 운용 보수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2: 하지만 이 은행에서 가입하는 ETF 신탁은 일반 증권사의 ETF 거래와 이 수수료 구조가 다르거든요.
0: 네.
2: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운용 보수, 그리고 증권사 거래 수수료, 은행 신탁 수수료,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중도 해지 관련 비용 등이 있는데요. 이 최근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은행 ETF 신탁의 이 선취 수수료입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올해 2026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이제 발령을 했거든요.
0: 예.
1: 주요 이제 은행 고객이 실제 낸 수수료가 투자 기간에 맞춰 계산한 적정 수준보다

0: 7.2배 많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네, 은행에서 ETF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은행에서 ETF 투자하기로 하셨다면 수수료 무시하면 안 된다. 예.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요몇 달은 코스피가 막 급등하고 이럴 때 한창 관심 ETF에도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 원, 약 103만 건으로 집계가
1: 예.
2: 되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이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지난 5월, 이한달 판매액이 10조 8천억 원으로 2025년보다 8.8배나 늘게 되었는데요. 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판매 규모가 커졌지만, 이 판매 규모보다는 이 평균 보유 기간에 관심을 좀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예, 와,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된 상품이군요. 네, 진짜 구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 수익 목표라고 갖고 계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단기 수익도 목표로 하는 분들 꽤 많을 거란 말이죠.
0: 네, 앞서 구도현 팀장이 얘기했듯 ETF의 평균 보유 기간이 이제 43일 정도로 집계가 되었는데 전체 거래의 62.7%가 한달 안에 끝이 났고요. 85.9%는 3개월 안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 거래는 94.6%, 열흘 안에 끝난 거래도 무려 37.9%나 되었거든요.
1: 그러네요.
0: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 거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9건 이상이 선취 수수료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1: 단기 수익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군요. 10건 중에 9건 이상이 선취 수수료 조건으로 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니,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어떤 게 정확히 다른 겁니까?
2: 네, 일단 이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선취 수수료는 가입할 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해 먼저 내고 이 후취 수수료는 해지할 때 실제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1: 예.
2: 선취는 가입 금액의 1% 안팎, 후취는 연1% 안팎이 일반적인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예.
2: 예를 들어서 이 1억 원을 투자하고
1: 네.
2: 선취와 후취효율이 각각 1%라고 가정해 보면
1: 네.
2: 선취는 약 100만 원이 먼저 빠지게 되고
1: 예.
2: 후취는 평균 보유 기간 약 43일만 보유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한 11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0: 네, 표면에는 모두 1%라고 적혀 있지만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아, 네.
0: 네, 하지만 이제 보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후취 수수료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1: 네.
0: 자, 몇년 동안 장기로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선취가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뭐 후취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1: 예.
0: 하지만 목표 수익률을 토대로 자동 매대를 하게 될 경우 짧게 사고 판뒤 같은 신탁을 다시 가입하는 과정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새 계약을 맺을 때마다 선취 수수료가 다시 부과가 된다면 수익을 내고도 비용이 이제 반복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이게 짧게 치고 빠지겠다. 이른바 단타로 여기시는 분들. 아유, ETF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교육도 막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비교적 단기간에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게 되면 선취 수수료 조건으로 가입하시는 건 상당히 또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런 구조를 또 파악하고 있어야 되네요. 아니, 내 계좌가 지금 ETF 신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직접 가야만 되는 건가요?
2: 아니요, 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이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1: 예.
2: 자산 목록에서 이 ETF 종목 명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고요.
1: 네.
2: 상품 상세 정보나 계약 조회 메뉴에서 특정 금전 신탁, 신탁 계약, 목표 수익률, 자동 매도라는 단어를 찾고
1: 예.
2: 거래 내역에서는 매매 수수료 외에 선취 신탁 수수료, 후취 신탁 수수료, 신탁 보수,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1: 예.
2: 그리고 이 같은 날 ETF가 매도되고 비슷한 상품이 다시 가입된 흔적이 있다면 수수료가 이 반복 부과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복잡하다.
0: 네,
1: 네.
0: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투자자 비중이 작년 말 이제 28.3%에서 올해 5월 31.7%로 정말 크게 늘었거든요.
1: 예.
0: 은행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이제 신뢰와 복잡한 신탁 수수료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투자 지식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0: 고령층의 수수료 부담이 이제 가중되고 있죠.
1: 예.
0: 하지만 은행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ETF 신탁은 엄연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 또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아, 선취 수수료 관련해서 또 이런 사례도 있다 하면서 뉴스에 나온 게 있네요. 1억 원을 투자해서 한 5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ETF 상품을 13차례 거래한 투자자가 있었는데 선취 수수료로 1,704만 원을 냈대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후취 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수수료가 56만 원 정도. 이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군요. 어허. 앞서 최동계 본부장님 예로 들어주신 사례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예. 뉴스에도 등장했었네. ETF 투자를 준비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좀 꼭 챙겨주십사. 예, 부탁드릴 게 있다면요.
2: 네, 이 수개월 내 목표 수익을 달성한 후에 이 매도할 계획이라면 후취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은행 신탁 방식은 신탁 보수가 추가로 붙게 되는데 이 예상 은퇴 시기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좀 알아서 조절해 주는 TDF 투자나 ISA 개인 연금 계좌처럼 이 직접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 계좌를 활용한다면 이 수수료 절감과 이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용 선취 수수료를 내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탈 차를 사면서
1: 예.
0: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ETF 신탁에 가입을 할 때에는 수수료 부과 방식을 꼭 직접 확인하셔서
1: 네.
0: 자산 증식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짚어주셨네요. 네. 다른 게 아니죠. 엄마, 네. 이게 돈이다. 네. 이게 진짜 돈 되는 정보 같습니다. 단기 투자 비중이 높은데도 ETF 가입하시는 분들, 선취 수수료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알게 됐고요. ETF는 은행에서 가입해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니까 수수료, 투자 기간, 위험도, 증권사 계좌하고 어떤 비용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할 게 많네요. 그죠? 자,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경남 창원시로 함께 떠나보시겠네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안보험 진단비만 딱 챙기면 끝. 네,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데, 자, 오늘은 암 진단비와 치료비의 차이부터 뭐 비급여 치료나 중입자 치료까지 요즘 암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보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 예산 안에서 어떻게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 사연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네요.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주부예요. 요즘 들어 주변에 몸 아픈 사람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남편 돈벌이는 괜찮은지 애들은 공부 잘하는지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요즘은 만나기만 하면 각자 건강검진 결과부터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친한 친구 두 명에게 연달아 암 진단 받았다는 연락까지 받았어요. 한 친구는 유방암, 다른 친구는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두 친구 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는 했지만 막상 가까운 친구들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0: 안 보험 하나 확실히 들어놓으면 된다. 병원비는 나라에서 뭐 산정 특례인가 뭔가 해줘서 생각보다 크게 안 들더라. 그냥 진단비 두둑하게 받아서 생활비 걱정 없이 푹 쉬는 게 최고다.
1: 아 맞나? 근데 저번에 미숙이는 좀 다르던데. 간은 유방암 수술하고 뭐 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갖고 엄청 비싼 이 뭐 비급여라 카든가 뭐 그런 치료 엄청 많이 받았다 카대. 그래서 내보고 무조건 치료비 나오는 보험 좀 따로 빵빵하게 준비해놔라 해서 내 지금 보험 다시 알아보고 있다 이가.
2: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의 사연이 경남 창원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데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사투리를 썼어야 되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암을 겪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험에 대해 서로 말이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질 않더라고요. 최근에 암보험을 다시 알아보니까 진단비 말고 암 주요 치료비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던데요. 도대체 이 암 주요 치료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갈수록 비싸진다는 새로운 암 치료들을 보장해주는 특약들이 진짜로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전문가분들 속 시원하고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네, 오늘 경남 창원에 사시는 40대 여성의 50을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하셨는데 암보험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듣고 끄덕끄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크게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암 진단 받았다는 소식들이 자주 들리곤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남성은 약 44.6%, 즉 한 두 명 중 한 명이 이제 암의 진단 확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성은 38.2%, 한 세 명 중 한 명 정도가 암의 진단이 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이 암 환자의 51.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 예. 오늘 함께 만나본 사연자께서도 40대 후반이시니까 지금부터 이제 암보험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시기인 거는 맞네요.
0: 네, 그 암 발생 추이를 보면 40대 후반부터 발생률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예. 50대 이후에는 그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갑자기 암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예. 20, 30대부터 이어진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만성염증, 흡연이나 음주 등 이런 영향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면서 통계적으로 증가 곡선이 좀 가팔라지는 시점이 바로 40대에서 50대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40, 50대는 암 발생 위험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다만 이 암 생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생활 습관 관리와 정기검진이 잘 이루어만 진다면 네.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예. 혹시 진단을 받더라도 이 청취자님의 지인들처럼 생명에는 큰 지장 없이 이 치료를 잘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3: 네. 치료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인데. 자, 그렇다면 암에 대비한다 할 때 어떤 보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0: 네,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이 바로 실손보험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암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자,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중증 질환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게 되거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죠.
3: 예.
0: 자, 그 기간에 생활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단비입니다.
3: 예.
1: 이 암 진단비는 암 관련 담보 중에서 보험료가 꽤나 높은 편인데요.
3: 네.
1: 이유는 이 진단 확정만 되면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된 보험금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3: 예.
1: 다만 이 진단비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월 보험료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고 장기간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죠.
3: 그렇겠네요.
1: 결국 이 중요한 것은 이 충분함의 기준과 유지 가능성의 이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보험은 균형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저 사연자께서 궁금해하시는 암 주요 치료비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좀 함께 비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암 주요 치료라는 건 이제 크게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0: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1: 예.
0: 암 주요 치료비는 이세 가지 치료 중에 하나만 받아도 이제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보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1: 예.
0: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각 치료별로 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따라서 뭐 보장기간이 5년 또는 10년, 길게는 그 보장 만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암은 재발과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비처럼 한번 받고 끝나는 구조와 달리 치료비는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 네, 반대로 이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이 일반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는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싼데요. 그리고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보통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 치료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청취자님의 이 위암 지인처럼 수술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용도가 좀 낮을 수 있겠죠. 또한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같은 이 유사암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이 20%로 제한된다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단점들 제외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같이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치료비 중요성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증질환은 건강보험 적용되면 실제로 부담하는 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0: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암과 같은 뭐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국가제도가 바로 이제 산정특례제도죠. 암은 일반적으로 이제 최초 등록 후 5년 동안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이 대략 한 5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받는다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산정특례가 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뭐 1인실 병실료나 아니면 뭐 영양주사 그리고 일부 로봇 수술, 특정 신의료기술처럼 이 비급여 항목은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나 하이클래스 암 치료 특약으로 이 부분만 보완을 하려는 분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질문 주셨던 주요 치료비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장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0: 네, 그 실제로 보장하는 기본 틀은 암 주요 치료비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암 주요 치료는 말 그대로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만 집중적으로 보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수술,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중입자 치료,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인데 이런 신의료기술 중심으로 치료비를 보장하고 이제 갑상선암도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여기서 또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이 비급여 항목은 의료 정책에 따라서 급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급여가 된다면 해당 특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고요. 또한 이 환자가 비급여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 치료 받고 싶어요. 저 치료 받고 싶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건 뭐 원칙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치료는 담당 의사 판단이 우선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0: 네, 의사가 제안하는 이제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뭐 암의 종류나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종종 여러 치료 방법이 이제 병행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제 치료법을 선택하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한 일이죠.
1: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진단비 우선 준비하시는 게 여러모로 맞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그 설명 중에 나왔던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요즘 또 보장 준비해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건 어떻습니까? 꼭 준비해야 될까요?
2: 네, 일단 이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정밀하게 암세포를 타격해서 정상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서 이 꿈의 치료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이 현재는 치료 가능한 병원이 좀 제한적이고 비용도 굉장히 높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암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국내에서는 대기 환자가 많아서 실제 치료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0: 네, 하지만 이제 암 치료에 관한 보장을 좀 두텁게 만들고 싶고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입해두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앞으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할 예정인 병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재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공급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오면 네, 보험회사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 예. 긴급출동 머니119 오늘 사연자는 암보험, 그중에서도 특히 암 주요 치료비 보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하셨는데 이분께는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구성이 제일 현실적일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 보장을 살펴봤더니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 1천만 원과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을 만기까지 이 치료만 확인만 되면 연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을 추가로 제한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일반 치료 시 연간 1천만 원, 비급여 치료 시 총 3천만 원, 향후 이 중입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최대 한 8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0: 예. 네,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보장이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한쪽으로 이제 내 보장을 좀 치우치게 컨설팅하기보다는 실손보험과 진단비, 치료비 순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두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예산 안에서 균형 짓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결국 균형 잡힌 보험 구성이 중증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 공백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암 발생 위험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온다. 이렇게 경각심 가지신 분들은 오늘 귀 쫑긋하셨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 암 진단비 보장 위주로 우선 준비를 하고 치료가 계속되면서 반복 보장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전문가 무료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면 누구든지 이쪽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부산에서 예, 사나이들이 오셔가지고 또 시원한 노래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스컬과 하하가 함께한 부산 바캉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미리 넘어가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궁금한 점들은 50번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최동기, 구도현 두 재무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은 0267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몇 달 전부터 2, 3층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피로감이 심해져서 병원 찾았는데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대요. 몇 년 전에 보험 리모델링 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가했는데요. 당시에는 심장질환 중에 가장 넓게 보장된다 하는 설명을 들으셨다고요. 근데 막상 심부전 진단 받고 나니까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보험은 늘어났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장을 받지 못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 대비하려면 어떤 보장 준비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심장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는데 심장 관련 진단비를 못 받는 상황. 진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 우리 몸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심장은 멈추는 순간 이제 생명과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 대한 진단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청취자님도 심장의 이제 넓은 범위라고 설명을 듣고 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를 하셨지만 심부전 진단을 받고도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이건 정말 뭐 억울할 수밖에 없죠.
0: 그러니까요. 그렇죠. 최보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해 전 보험 리모델링 받으실 때 심장 질환 중에 가장 넓게 보장된다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네요.
2: 네, 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만으로 심장 보장을 가장 넓게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새롭게 보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아 이게 가장 넓다라는 설명만 듣고 네. 안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이 본인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보장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가입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이 내가 기대하는 질환이 보장 대상이 아니라면 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질병 분류 기호 I20에서 I25에 해당하는 협심증이나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이제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이제 질환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장 질환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이제 협심증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나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보장이 안 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2: 네, 가장 먼저 이 청취자님이 진단받으신 심부전이 대표적이죠. 네. 이 심부전은 심장의 이 펌프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밖에도 부정맥,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네. 그리고 심방세동, 서맥,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처럼 이 심장의 구조나 정기적 기능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
1: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심부전 환자는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 젊은 층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남성의 발병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장년층 남성분들은 더욱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젊은 층에서도 심장 관련 질환이 또 늘고 있다고 통계로 나오고 남성에게 더 흔하다. 아 이게 듣고 계신 분들 해당된다 싶으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시겠네요 오늘.
2: 네 맞습니다. 이 실제 환자 수를 보면 이 협심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 부정맥, 그 다음 심부전, 급성 심근경색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즉 발병률이 높은 심장 질환들 중 이 상당수가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만으로는 이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1: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더 아쉬운 점은 아직도 일부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인데 예. 자, 심장질환 전체 환자 중 급성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예. 그 보장만으로는 실제 심장질환의 상당 부분이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0: 예. 아니 진짜 보험은 내가 이럴 때 필요할 때 보장받으려고 그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보험료는 계속 내고 계셨는데 말이죠. 정작 관련 진단 받은 것 같은데 보장이 안 나온다. 보장을 못 받는다. 아 진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2: 네. 그래서 이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일수록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예전에는 이 큰 병원 가서 오랜 검사 끝에 진단을 받던 질환들이 이제는 뭐 동네 병원이나 주말 건강검진만으로 이 조기에 발견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급성 심근경색까지 진행되기 전에 이 협심증이나 부정맥 단계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이게 반대로 조기 발견해서 큰 병까지 큰 질환까지 가기 전에 내가 알게 돼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아 이거는 보장 항목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긴다는 거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이 있으면 심근경색 같은 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닌가. 굳이 따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보장 항목으로 챙겨야 되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2: 네.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안에는 예. 이 급성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만 있더라도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0: 예.
2: 다만 이 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추가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쯤에서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본부장님이 또.
1: 네, 네, 앞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었는데
0: 예.
1: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협심증 진단 후 진단금을 받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또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 이게 오늘 의학 용어들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은데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보장을 중복해서 계속 받으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계속 나가게 구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요런 관련 퀴즈를 풀다 보니까 왠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안 되게 했을 것 같다. 그래서 협심증 진단 후에 진단금 받고 심근경색 진단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아니다. X!

0: 오늘 판정이 좀 느린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닌 게 맞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진단비는 이제 최초 1회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내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협심증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최초 1회 보험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예. 그 이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당연히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최근 보험회사들은 이제 보장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요. 예.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받았을 때 보험금 주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더라도 또 보험금을 주는 이런 그 하이브리드 보장을 판매하고 있기도 한데 예. 이런 특수한 보장을 가입한 게 아니라면 진단비는 최초 1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협심증 진단비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보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0: 아, 복잡하네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 안에 심근경색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별도 담보가 있어야 추가 지급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필요한 순간에는 이런 작은 구조 차이가 정말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0: 그러네요.
1: 특히 심장처럼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영역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2: 네, 청취자님도 이 폭넓은 심장 대비가 필요했지만 기존 설계사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만으로 이 가장 넓게 준비했으니까 이 걱정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0: 네네.
2: 이 결국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청취자님만 이 보장 공백이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 되신 거죠.
0: 예.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지금 심부전 진단을 받고 공백이 생긴 상황이에요. 보장이 지금 안 된다 그러셨으니까. 그럼 이분은 0267번님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까요?
1: 네, 이미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진단비를 가입하기보다는 향후 증증으로 이제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치료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예.
1: 자, 현재는 초기 심부전으로 이제 약물 치료만 받고 계시지만 예. 향후 입원이나 수술로 산정 특례 적용을 받을 때마다 진단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준비하셨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오늘 앞서 그 머니119 사연 때도 산정특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산정특례로 암치료비가 얼마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산정특례라는 것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2: 네. 이 산정특례는 앞서 말씀드렸던 암뿐만 아니라 이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혈관질환, 그리고 희귀질환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예.
2: 이 급여 항목,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보통 한 5에서 10% 정도만 부담하고
0: 네.
2: 이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청취자님처럼 심장질환 보장 범위를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0: 예.
1: 일반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보다
0: 네.
1: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구조적인 심장질환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 메모하셨고요. 심부전 진단 후에 진단비 공백은 산정 특례 적용으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메모할 거리들 오늘 많이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2: 네. 특히 뇌질환은 네. 입원 기간이 긴 반면 수술 빈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0: 네.
2: 심장질환은 입원 기간은 짧지만 수술 빈도가 높고 재수술 가능성 역시 있거든요.
0: 예.
2: 이 재수술이 시행하게 되면 다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치료비 부담을 좀 지속적으로 줄이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샵 0951번 50번 이름 문자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돈 되는 정보들 이것저것 많이들 생각이 나시겠지만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이것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1: 네. 최근 이제 각 보험사들이 보장을 세분화하면서 이제 주요 치료비 보장을 뭐 고액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유혹에 이끌려 기존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가는데
1: 네.
0: 네, 그 안에 들어있는 허수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네, 조정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2: 네. 암만큼이나 이 뇌나 심장 쪽 질환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예.
2: 암 진, 그 뇌나 심장 쪽 진단비를 굉장히 좀 작게 해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 네.
2: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처럼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뇌나 심장 쪽도 치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으니
1: 예.
2: 진단비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방송 혹시 지금 놓치신 분들이나 중요한 점 미처 체크 못하신 분들은 오후 5시 재방송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유나의 Fly to High 띄워드리면서 머니투표 시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0: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폭염특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특히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요일 오후 이 시간 같은 시간 어제에 비해서 차가 많은 편인데요. 정체 길이도 긴 편이고 돌발 상황도 계속됩니다. 먼저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가는 길 안진터널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도 전면 통제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사고 지점 뒤쪽으로 1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인구입니다. 영광군 불갑산의 여름의 끝,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상사화가 개화했다는 소식이네요. 상사화는 봄이 되면 잎들이 올라오고 가을이 되면 꽃을 피우는데요. 꽃이 필 때 잎은 없고 잎이 자랄 때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서로 그리워만 하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상사화라고 불립니다. 상사화를 보고 한 시인이 이런 시 구절을 남겼네요. 꽃이 지고 잎이 난다. 꽃이 져서 잎이 난다. 꽃이 져야 잎이 난다.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듯이 꽃이 져야 잎이 나고 새 생명이 솟는다는 뜻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여름 동안 악착스레 붙잡고 있던 것들 이제는 좀 보내줘야 또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8월 19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남진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새로 나온 곡이죠.

남진의 지금까지 사는 동안, 예. 신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이민양, 버신양, 살리라. 예. 마음을 울리는 노랫말 좋습니다. 하준기혁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요. 오늘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이 큰 땅 넓이가 약 300만 제곱인데 90만 평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고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규모 공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나와가지고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발언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오염토 정화라든지 교통문제 또 도심 녹지 보존 이유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내일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면담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네요.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었는데요. 네, 늘어났네요.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핵심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만이 전 국민한테 AI 인공지능 보너스를 준다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 호황으로 거둔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면서 내년에 전 국민에게 한 사람 앞에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4만 원 된다는데 요거를 현금으로 나눠준다네요.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이 어제 202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에 AI와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얻은 성장의 열매를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면서 이른바 AI 보너스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소식인데요. 최근에 여의도 색강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네요. 색강 생태공원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집단적 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신고가 이어진 데 따른 예방조치라는데 아니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이 매미 유충을 왜 이걸 잡아가나 모르겠네요. 근데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지역에 따라서 메밀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산둥성하고 허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메밀 유충 튀기거나 볶아 먹는 요리가 여름철 별미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여의도 생각나서 남의 나라 메밀 유충을 잡아다가 왜 요리해 먹겠다는 건지, 아, 참 그러나요, 그거. 행란부가 내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요. 내일 20일 목요일입니다. 2시부터 이맘때네요. 지금은 이 시간부터 20분 동안 전국에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도 이거 끝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허리케인 라디오도 내일은 2시 정각이 아니고 2시, 예, 20분에? 맞아요? 예, 2시 20분에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눈에 띄는 거몇개 말씀드렸고, 이어서 돈가스 PD는 없는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합니다. 강민주가 부릅니다. 회령포.

네,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시작하는 거예요. 샵 0951 문자창 여시고요. 예,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그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로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당첨자를 저희가 발표해드리는가. 자, 먼저 돈가스 퀴즈입니다. 예, 오늘이 음력 7월 7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7월 7석이네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는 날인데 견우와 직녀 설화 다들 아시죠? 은하수 사이에 두고 떨어져 지내던 견우와 직녀가 오늘 음력 7월 7일 하루 동안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이 다리 까마귀 옷자에 까치 작자 이 다리를 건너 만나게 된다는 이 설화인데 이 다리 이름이 뭘까요? 네,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오작교, 2번 월드컵 대교. 네. 월드컵 대교는 여기 상암동 난지도하고 저쪽 가양동 연결하는 게 월드컵 대교인데 오작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답 모르시면 1번입니다. 정답 모르시면 1번 쓰시면 되고 지금부터 24가지의 나눔 선물을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선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제공해 주시는 찐 애청자 사장님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을 받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사연을 짤막하게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음력 7월 7석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이 다리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이 애달픈 다리 이름이 뭐예요? 1번 오작교냐, 2번 여기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대교냐. 네, 모르시면 1번 쓰시면 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당첨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박우철의 노래입니다. 연못.

가슴을 후벼파는 바구철의 노래 연모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당첨자를 나눔 선물 당첨자 발표합니다.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오작교죠. 오작교. 네. 오작교. 오작교 설화 속에 있는 건데 오작교는 사실 저는 어떤 기억이 나냐면 옛날에 학교 앞에 있었던 술집 오작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작교 관련해서 재밌는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4650님께 예,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재미난 문자와 함께 당첨되셨어요. 1번 오작교가 정답이고요. 저도 남편하고 44년을 살다 보니까 예, 1년에 한 번만 만났으면 합니다. 김치통 좀 받고 싶어요. 김치는 매일 먹어야 하니까. 44년 같이 살다가 예, 이제는 1년 한 번만 만나고 싶다. 근데 김치는 매일 먹어야 되니까 김치통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예. 자,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3422번님 힘내세요. 1번이 정답이고요. 당진의 파닭 한 마리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권고사직으로 잠시 쉬고 있는 아내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직접 가셔야 됩니다.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 파닭 한 마리 예, 가서 사장님께서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4160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오작교입니다. 저는요 양꼬치를 받고 싶어요. 모처럼 집사람하고 외식을 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4160번님한테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 네,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직접 음식점 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 가면 사장님이 뭐 팬플루트 연주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읽어드린 거고 당첨까지 되셨네요. 아, 오늘 멋진 행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2780님께 자, 뒷곡입니다. 네. 어디더라? 예. 자, 먹어봐 뒷고기.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릴게요. 사장님 엄청 친절하다고 나눔 후기 보내신 분들 얘기하니까 걱정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근데 영월에서 살고 계신다는데, 지금 듣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앱 같은 걸로 들으시든가 하시겠네요. 아니면 뭐, TV로 보시든지, 네. 7053번님. 최일곤 씨, 반갑습니다. 정답 1번 오작교고요. 저는 김만희 떡볶이를 받고 싶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딸한테 선물하고 싶네요. 노래도 신청합니다. 진영의 달달한 낮 때려주세요. 요 노래 좀 틀어주시고요. 파블로 PD도 더운데 수고하시고요. 와, 7053번님 아주 찐 애청자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중간에 당첨자 말씀드렸고, 신청곡 듣고 또 오겠습니다. 진영의 노래입니다. 달달한 낮 때려주세요.

인데 손자들하고 같이 먹고 싶다고 하셨던 분 2780님 제가 뭘로 지금 듣고 계시나 앱으로 보고 계시나 텔레비전 보고 계시나 그랬더니 문자를 바로 주셨네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반갑습니다 아 영월에서 예 상암동에 TBS 허리케인 라디오로 화면으로 보고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예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1353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오작교고요. TBS PD님이 전통시장에서 콩국 배달 알바란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PD가 아니고요. 예, 기술 감독입니다.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제였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참 이런 일 저런 일 수두룩하지만 멀쩡한 직장 놔두고 방송국 PD 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알바를 하다니요. 가슴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요. 갱년기가 지난 아내를 위해 뼈에 좋다는 목이버섯을 좀 부탁드립니다. TBS 정상화 빨리 됐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여기 직원들 거의 다 생활 전선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알바, 예. 1353님께, 네. 자, 목이버섯 받고 싶다고 하셨죠?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주의 애청자죠? 1096번님. 안녕하세요. 일고라 보니 주말 연휴에 울진 속초 고성 7번 국도를 다니며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사진도 같이 여러 장 찍어서 보내셨네? 농어, 놀래미, 장어. 그외 작은 물고기 등 많이 잡아서 매운탕 조림 튀겨 먹기도 하고 멋진 바닷가 뷰를 바라보며 힐링하고 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한주 기분 좋게 시작하고요. 열심히 일퇴해서 들으면서 빠른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1096번님, 평일에는 양주 일대를 하루에 10km씩 산책하시고, 이런 또 휴가철에는 강원도, 울진 속초 고성 7번 국도 따라서 낚싯대 들고 야 바다 풍경 멋지네요 아주 대어를 낚으셨네 저 양손에 잡은 고기 이름이 뭘까요 저게 농어인가 하여튼 뭐 팔자 좋으십니다 부러워요 부러워 9310번님 이어서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오작교입니다 지금요 거제도 침수 지역에 봉사를 가고 있는데 동료들하고 먹게 오란다 좀 부탁을 합니다. 네. 거제도 지역 지금도 뭐 뉴스 채널에서 거제도의 수막을 핥히고 간 현장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요. 아, 뭐 어마어마한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9310번님을 잠시 전화로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고 계시대요. 혹시 9310 청취자님 모르는 번호가 뜨더라도 한번 전화를 좀 받아주시면은 저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란다는 일단 보내드릴게요. 9310번님한테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력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1353번님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네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그림을 정열적으로 그리면서 끼니를 챙겨주는 마눌님, 아내한테 고맙다는 의미에서 조항조가 부른 고맙소를 신청합니다. 네. 쉬어가는 의미에서 1353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항조.

0: 상치자 신청곡으로요. 조항조의 고맙소 듣고 왔습니다. 아, 조항조 씨 참 노래 잘해요. 예. 이번에는 1459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오작교고요. 국밥을 받고 싶어요. 왜냐면요. 친정어머니가 오랫동안 입맛 없으시다 하는데 국밥을 좀 드렸으면 해서요. 네. 효녀시네요. 1459번님한테 국밥이라고 그러셨죠. 국밥. 자,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고요. 이분을 지금 밖에서요. 전화로 연결을 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따님이시구나.
1: 네네.
0: 예, 어디, 동네는 어디세요, 지금?
1: 여기 봉천동입니다.
0: 관악구 봉천동이시고, 네.
1: 네네.
0: 봉천동, 네. 그러면은, 댁에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신 거죠, 그러면?
1: 네네. 예.
0: 친정 엄마가 지금 오랫동안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친정 엄마 어떠신데요?
1: 지금 96살이신데요.
0: 네.
1: 아, 그래서 이제 국밥 같은 거는 드실 수 있지만, 딴 거는 못 잡수시는데, 입맛이 없다고 요즘 통 안 드세요.
0: 아이고, 예. 네,
1: 그래서 그냥 뭐 죽도 해드리고, 국수도 해드리고 하는데,
0: 네.
1: 묵은 그나마 좀 잡수더라고요.
0: 묵.
1: 네네.
0: 도토리묵 같은 묵.
1: 네네네. 네. 그건 좀 잡수시는데, 뭐, 딴 거는 영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연세도 많이 있고 해서.
0: 예.
1: 이랬다가 이제 고기 끊으면 노인네들 큰일 나잖아요.
0: 그죠. 예.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데요?
1: 엄마 요양병원에 계세요.
0: 아.
1: 시내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들여다보거든요.
0: 예. 어디?
1: 그래서 이제.
0: 댁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요양병원이?
1: 아, 독산동 쪽에 있습니다.
0: 뭐, 봉천동, 독산동, 그게 멀진 않죠?
1: 네, 한 시간 거리거든요.
0: 아유, 한 시간 되는구나, 거기도.
1: 아. 네네. 많이 걸려요, 그래도.
0: 보통 면회는 어떻게, 얼마 만에 가세요?
1: 언니도 있고, 저도 있고, 딸 둘인데요.
0: 네.
1: 언니랑 저랑 번갈아 가는데,
0: 네.
1: 뭐, 옛날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냥 바깥에서만 뵙고 왔는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0: 예.
1: 그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랑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
0: 2주에 한 번 좀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시구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지금 거의 9년 반 정도 됐습니다.
0: 아이고. 참, 거동은 하세요?
1: 거동 못 하시고 일어나 앉아서 식사 정도는 하시는데, 아, 거동은 못 하시고 이제 거기 방에 있는 간병인이 이제 해주고 그러죠.
0: 예, 그러시구나. 96이면은 어머니가 32년생쯤 되시나?
1: 예, 예, 맞아요. 32년생.
0: 32년생.
1: 네.
0: 예.
1: 네.
0: 지금 저 따님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쯤 되세요?
1: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0: 71살이시고, 어. 71살처럼은 안 달립니다. 더 젊어 보이긴 한데, 예. 지금 요양병원에 아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뭐 7080 세대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1: 네, 많이 들으시고요.
0: 네.
1: 제가 저번에 제가 3시경 갔는데.
0: 네.
1: 그 간호원들 있는 쪽에서 이거 듣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이 허리케인 라디오를요?
1: 네네.
0: 그래요?
1: 약하게 자기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0: 아, 요양보호사분들 그 모였는데 거기서?
1: 네네. 거기도 그렇고, 간호사분들도,
0: 네.
1: 간호사끼리 따로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0: 정신시간이
1: 휴식시간 같은데, 네. 그 휴식시간 가보면 이제 이거 듣고서 자기네끼리 이제 많이 그렇구나. 웃고 그러더라고요.
0: 저도 요양원은 저희 어머니 때문에, 먼저 이쪽에, 네. 고향, 파주 이쪽에 한 세 군데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1: 네네.
0: 거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다른 데 아니에요, 그죠?
1: 그렇죠. 요양병원.
0: 요양원은 갔더니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신 것 같던데,
1: 네.
0: 요양병원에는 간호사분들, 하긴 의사도 있으니까 간호사분들이 있겠구나.
1: 예,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제 방 하나마다 간병인이 하나씩 계셔가지고, 거기 있는 5인을 케어하고, 이제,
0: 네.
1: 뭐, 주변 다 키우고, 네.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0: 어머니 있는 요양병원, 구로구 독산동이라 그랬죠?
1: 네네.
0: 이름이 뭐예요, 거기?
1: 왜요?
0: 아니, 허리케인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는 훌륭한 병원인데,
1: 네.
0: 세상에 알려드려야지.
1: 홈플러스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0: 홈플러스 맞은편 쪽에,
1: 네.
0: 요양병원 이름을 대시라니까요. 네, 걱정하지
1: 아니요.
0: 마시고.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양병원이에요. 구로구 독산동에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네.
1: 네.
0: 좋습니다. 예. 네. 그래도 언니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교대로, 어머니를 네. 이렇게 면회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1: 네, 덜 힘드는데 엄마는 그렇게 96세로 사시는데 남편은 2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0: 아버지?
1: 아니요. 제 남편이.
0: 아, 예, 예. 청취자님의 남편분은 2년 전에. 예.
1: 네. 근데 딴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거는 제가 제 탓일까요? 아니면은 남들도 그럴까요?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고
0: 네.
1: 꿈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냥 나오는 편이고
0: 남편이
1: 네, 네. 저는 그러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고
0: 네.
1: 진짜 못 견디겠다 하면 한 달에 두 번도 가고 그러거든요.
0: 남편 계신 대로
1: 네, 분당에 이제
0: 분당 추모공원에 어디 안장을 하셨구나.
1: 네, 거기는 이름 말해도 괜찮나요?
0: 뭐 말씀하세요. 네. 남편 계신 데인데.
1: 네, 스카이캐슬이라고 추모공원이 있거든요. 네,
0: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남편이 계시고.
1: 네.
0: 예.
1: 네네. 그래서
0: 그 아직 실감이 안 난다는 거를 저보고 풀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누님도 잘 풀이가 안 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언뜻 듣기로는 좀 그런 것 같네요. 어머니도 지금 편찮으시지, 그죠? 예, 남편분도 먼저 가셨지. 그러니까 좀 이 경황이 없는 이 삶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피부에 와닿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닐까 외람됩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의지하는 데가 이제 자꾸 딴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해야 되는데
0: 네.
1: 제가 이제 자꾸 잊으려고 음식을 자주 만들거든요.
0: 예, 예.
1: 그리고 음식 만들어서 남 주는 거를 참 좋아하고 옛날부터.
0: 예, 예.
1: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꼭 이제 저리케인을 듣는데
0: 네.
1: 그때마다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그리고,
0: 예.
1: 네.
0: 아이고 와중에 또 저희 칭찬까지 해주시고.
1: 그리고 예. 속이 시원한 게 뭐냐면 저번에 그런 거 있죠. 뭐라 그러더라. 뭐 막 혼내는 거 있잖아요.
0: 네. 예.

0: 아,
1: 그러니까.
0: 대화남? 최국이 나와서 하는 거? 네가 인간이야,
1: 네네.
0: 이거?
1: 아, 네가 인간이야.
0: 예.
1: 그거가 어떻게 재밌고 그러는지,
0: 예.
1: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웃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웃을 때도 있네 하는데, 아주
0: 아.
1: 재밌고 잘 하시더라고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1: 네.
0: 혼자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면서 네가 인간이야 들으면 혼자 비시시 웃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1: 네. 네. 많이 웃어요, 많이.
0: 어머니 이렇게 저 돌보면서 9년 동안 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예. 예. 어떨
1: 제일
0: 때?
1: 아쉬운 거는 이제 엄마가 못 알아보는 거.
0: 아, 몇년 전부터요?
1: 지금 못 알아보신 지가 한 4년 됐거든요. 들어가실 때는 그래도 그냥
0: 정신이
1: 저기
0: 있으셨는데,
1: 엄마 발로 이제 양쪽에서 부축도 해서 가고, 거기서 가끔 이제 휴가를 주면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이제 워낙 거동을 못 하시고, 식사만 이제 겨우 간병인이 떠주고, 그래, 이제 하는 그런 게 와서, 많이
0: 갈
1: 서러워요,
0: 때마다
1: 이제.
0: 눈물을 쭉쭉 빼고 오시겠네. 예.
1: 네, 엄마가 못 알아보니까 제일 서럽고,
0: 그러니까.
1: 또 남편도 갔는데, 엄마가 언젠간 갈 텐데, 언제 다가오나, 다가오나 하고 자꾸 엄마 눈동자를 보면, 아직은 눈동자가 그래도 희미하진 않으셔서, 아직은 좀 괜찮으시구나 하는데, 간병인 하는 말이,
0: 예.
1: 아유, 그래도 연세는 있게 있으시고, 사람은 못 알아봐도 간병인은 알아봐요.
0: 오.
1: 네, 그래서 간병인이 이제 못 치면은 엄마가 막 소리 질러 그런대요. 똑바로 하라고. 근데 저는 못 알아보고
0: 아이고,
1: 간병인은 막
0: 저런.
1: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0: 정작
1: 이제
0: 자기 딸은 못 알아보고,
1: 아직까지.
0: 간병인은 알아보고,
1: 네, 그래서 총기가 아직 있으셔서,
0: 그래요.
1: 아유, 100세 넘으실 것 같아요. 간병인이 그러는데, 아유,
0: 예.
1: 모르죠.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는지.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청취자님한테 하여튼, 국밥, 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기, 파블로 PD가, 유진아의 그, 모란이라는 노래를 틀어드리겠대요. 예? 이 모란이 엄마가 지은 밥,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노래 듣고 계시면 또, 펑펑 우실 것 같은데,
1: 나오겠죠.
0: 예. 하여튼
1: 이제
0: 힘내시고요. 네.
1: 울라고 마음 먹을 땐 울어야 속이
0: 아,
1: 시원하더라고요.
0: 그렇죠. 울고 싶을 때 울어야죠, 뭐. 예.
1: 네.
0: 자, 그러면 유진아 모란 들으시면서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봉천동에 71살 청취자분께서 독산동에 요양병원에 입원 9년째 하고 계신 어머니, 예, 저하고 인터뷰하다가 파블로 PD가 노래를 틀었습니다. 유진나의 모란이라는 노래.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다음 세상엔 그때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네, 절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2707님은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제 눈에도 눈물이 납니다. 노래 선곡 고마워요. 9707님도 인터뷰 끝나고 이 음악은 폭행입니다. 폭행.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울고 있어요. 슬프네요. 어머니 생각이 나고. 왜 그저 청취자들한테 폭행을 하고 그래? 파블로. 쟤는 말이야. 하여튼 뭐. 파블로가 그래도 감성은 살아있는 피디입니다. 네. 자, 오늘 2부 이쯤에서 마감을 하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통증 상담하는 날입니다. 3시부터. 아이고, 여기저기 아파. 예. 통증 문자 미리미리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동네 의사, 예. 일산 마두역의 김영건 원장, 또 가수 풍금 씨, 의대 진학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풍금 씨가 출연합니다. 상담 문자 많이들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이고요. 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번에 피터폰에 웃고 삽시다. 이 노래로 2부를 마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

전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곡성군 북부와 장성군, 전북 자치도 고창군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고 내일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가는 길 안진터널 부근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50분경부터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 통제하고 처리하고 있어서 차량들 북진천 요금소 쪽으로 현재 우회시키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시흥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6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왔고요. 3952번님, 네, 나눔 선물 당첨되셨어요. 정답 1번 오작교입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우리 아저씨가 다 귀찮다고 집에만 있는데요. 기분도 불겸해서 코다리 찜을 좀 받고 싶습니다. 둘이 가서 회식 좀 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3952번님한테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남편분하고 같이 동백 코다리 명가 가서 맛있게 기분 전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통증 클리닉 합니다. 여러분 상담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매주 금요일 날 하는 실버돌 힘든 싱어의 2대 가왕이죠. 예, 남산 씨 노래 듣겠습니다. 남산 씨가 힘든 싱어 가왕에 이어서 지난주부터는 실버돌 힘든 싱어의 전문 보조 MC로 또 인사 발령이 났죠. 더듬더듬합니다. 네. 남산, 네. 허리케인 라디오의 슈퍼스타. 이번 주에는 좀 나아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레 할 건데. 남산이 부릅니다. 참아.

0: 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1: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0: 죽지 못해 걸어다니다, 관절 통증.
1: 밤마다 아파서 잠설친다, 신경 통증.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군과
2: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의 통증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0: 네, 오늘도 상담 보죠. 밥 먹고 합시다. 풍금 씨 가수 나왔고요.
3: 안녕하세요.
0: 만성이든 급성이든 세상 모든 통증을 상담하는 정다운 동네에서 김영건 원장 오랜만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몇 주 만에 보는 거예요?
2: 4주 만에 4주
0: 한 달 만에. 풍금 씨는?
3: 저도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0: 지금 뭐 문자로 너무 예쁜 풍금님과 공사오사님이게. 목소리가 약간 좀 변색이 됐어?
3: 요즘에 네. 열심히 이제 노래를 하고 다녀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허스키해졌어요.
0: 그러면 저 여기저기 초대를 많이 받나 보죠?
3: 이제 조금씩 바빠지고 있어가지고.
0: 그렇구나.
3: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0: 아이고. 자, 본격적으로 상담 문자 받아보기 전에 네. 풍금 씨가 참여 안내 좀 더 해주세요.
3: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아픈 곳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가 있으시면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갔어요.
0: 네. 제가 아까 저 풍금 씨 소개할 때 의대 진학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3983님이 네. 안녕하세요 풍금님. 풍금님이 안과 의사가 됐으면 해요. 그래야 진료 보러 가서 풍금 씨하고 계속 눈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4: 뭐야 이거 지금.
0: 40대 후반 남자. 가만 있어봐요. 40대 후반 남자래.
3: 그럼 저보다 오빠시네.
0: 되겠네. 직업상 운전을 오래 하는데 올바른 목받침과 허리받침의 위치와 사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상담을 좀. 풍금 씨가.
3: 제가요? 올바른 목받침이요? 허리받침? 일단 갖다 대요. 목받침과 허리받침을 갖다 댄 다음에 됐고. 편하면 돼.
0: 자, 어제 김영건 원장 한번 좀 즉석에서 답변 네. 좀 될까?
2: 네. 기본적으로 편한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맞았어요. 허리.
0: 그래요? 네.
3: 일단 편하면 된다고요?
2: 네, 일단 편해야 돼요. 예, 편하지 않은 위치에 대시면은 이제 오히려 그 근육 긴장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더 아플 수 있으니까요. 그 목 뒤쪽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약간 움푹 패인 곳과 상대적으로 약간 이렇게 봉긋 솟은 곳이 있어요.
0: 예.
2: 그래서 봉긋 솟은 곳 바로

0: 위쪽으로 이렇게 대고 뒤로 약간 목을 뒤로 젖혔을 때 편안하게 핏이 되는 위치면은
1: 네,
0: 좋습니다.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예, 허리는 약간 생각보다는 약간 위쪽에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장 아래쪽이 아니고 이렇게 허리 옆구리 이렇게 눌렀을 때푹 들어가는 위치 바로 뒤쪽에다가 대면은 좋아요.
1: 네,
0: 네.
1: 그렇군요.
2: 그 목받침 잘못하니까 두통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1: 두통.
2: 네, 저는
1: 송금 씨도 뭐 공연 여기 전국 누비면서 다니려면 차 많이 탈거 아니에요?
2: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요. 그 목에만 요렇게 하는 원래 이제 그 뭐라 그러지?
1: 비행기
2: 목베개?
1: 탈때 하는
2: 네.
1: 목베개?
2: 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크다 그래야 되나?
1: 네.
2: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여기 딱 목만 받쳐주는 되게 얇은 거, 여기 손바닥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주는 거를 저는 차에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게 훨씬 좋긴 해요.
1: 그렇군요. 예. 뭐 장거리 차 타면 아마 가수분들 대단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2: 그쵸, 그쵸.
1: 알겠습니다.
2: 하루에 막 1000km 막 이상.
1: 하루에 1000km.
2: 네, 이상
1: 좋습니다.
2: 다니니까. 네.
1: 자, 이제 풍금 씨, 예, 본격적으로 좀 상담 문자 좀 소개해주고 김영건 원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시작.
2: 네. 3496님께서 안녕하세요. 최일구님, 김 원장님. 저도 있는데. 저는 올해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허리 수술을 3번 했고요. 다시 허리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수술했던 4번, 5번 사이 그 밑 부위가 다시 협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근데 계속 맞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0: 네. 아마 그한 달에 한 번씩 놔주는 그 선생님이 괜찮은 약물로 치료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나 스테로이드 약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안쓸 거기는 한데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통소염제도 이제 너무 많이 쓰는 경우에는 신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콩팥이죠. 콩팥이라든가 간에 이제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2: 내성도 생기나요?
0: 내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2: 오.
0: 다만 이제 그몸 안에서 대사되는 산물이 계속 이제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 검사를 중간중간 해서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1: 그걸 확인을
0: 좋겠어요.
1: 어떻게 해요?
0: 이제 피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1: 아니, 그
0: 있어서요.
1: 환자가 내가 맞는 주사가 어떤 건지를
0: 의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1: 물어보면 의사가 답변을
0: 아니,
1: 꼭 해줍니까?
0: 내 의무가 있고요. 꼭 해야죠. 예, 의사가 이 무슨 주사 맞는지는 답변을 꼭 해야
1: 설명을 꼭
0: 됩니다.
1: 받아라.
0: 예,
1: 네.
0: 물론 이제 이미 여러 번 받으신 주사여서 한번 갑자기 물어보면 의사가 이제 의아할 수는 있어요. 그동안 계속 맞으셨던 건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예, 다만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이제
1: 네.
0: 잘 얘기하시면서
1: 그래요.
0: 어떤 약물인지 물어보시면
1: 김
0: 되겠습니다.
1: 원장님은 환자한테 쭉 얘기를 해줍니까?
0: 예, 물어보면은
1: 네.
0: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1: 그래요.
0: 예, 놓을 때마다 항상 얘기를 잘안 하고
1: 네.
0: 이제 같은 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연속적인 치료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생략하는 경우도
1: 네.
0: 많고요.
2: 근데 수술을 한 부위가 다시 또 협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 수술이라는 게 이제 디스크를 떼내는 수술이 있고 디스크를 뗀 다음에 뼈를 완전히 고정해버리는 수술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디스크를 떼버리면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던 자리만큼 더
2: 네.
0: 좁아지게 돼요. 예. 네.
2: 아.
0: 그래서 사실 수술을 하는 게 만능은 아니고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을 고치기는 하지만 그 문제 생긴 부위의 위아래 쪽에서 다시 문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 보내주신 사례자분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네. 자.
2: 저도 4번, 5번이 아팠었어가지고 제일 많이 아픈 부위인가 봐요, 저기가.
0: 네, 맞습니다. 4번, 5번, 5번과 이제 천추뼈 1번 사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2: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네, 2311님께서 안녕하세요. 지난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동안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하다가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목 6번, 7번 확연히 디스크가 있고 5번, 6번에 살짝 꼬리는 퇴행성 디스크랍니다. 50대 후반 남자고요. 그날 이후 목이 뻐근

0: 나고 그럽니다. MRI를 찍어보면 다 나오나요? 비용은 비급여라 제가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라는데요. 물론 그쪽에서도 검사를 한답니다. 혹시나 그쪽 보험사에서 딴소리 할까봐 걱정도 돼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일단 그 두 가지 질문. 그 디스크가 있는데 MRI를 찍어보면 나오나? 첫 번째 질문이시죠. MRI를 찍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보험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자동차 사고에 의한 이제 이런 그 보장되는 항목은요. 각 사례마다 워낙에 다양한데 이제 보통의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MRI 찍는 것은 한 부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아프다라고 설정이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그 안에 이제 같은 부위의 문제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실손 보험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이제 건강 그 실손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실손 보험사에서 이제 그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2: 이게 네.
1: 예, 본인들의 이제 그 보장 내역이 아닌데 자동차 사고에서 보장받아야 되는 것을 이제 청구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수 조치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회사 잘 알아보시고 좀 그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프신 부분은 지금 입원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통원 치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의원에서 일단 치료 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자, 다음 또 문의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2780님께서 저는 발바닥에 자갈이 있는 것 같아요.
2: 발바닥에 자갈.
0: 통증도
2: 자갈을 있고. 자갈을 뭐 밟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0: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통증도 있고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서 나서 얘기해 주신 게 척추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협착인가요? 제가 협착증이 있습니다. 영월에서 김진호님께서.
2: 이분은 2780님 아까 1, 2부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분이요. 강원도 영월에서 지금 TV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1: 아, 예, 예.
2: 김영건 원장 풍금 씨 지금 TV로 얼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풍금 씨가 손 한번 흔들어 드렸네. 아. 네.
1: 네, 그 지금 아프신 게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종아리, 앞쪽 근육이나 네. 혹은 종아리 뒤쪽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병원을 가면은 허리에서 척추 협착 때문이다, 혹은 발바닥 근막염이다, 섬유종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맞는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이상 감각, 그러니까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걸 뜻하고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일단은 뭐가 됐건 간에 신경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좀 제대로 잘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2: 예.
1: 네. 지금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2: 네.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월에 어디, 뭐, 어딜 가, 정형외과 이런 데 가야 되나요? 어딜 가야 돼요?
1: 네. 정형외과, 신경외과. 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2: 병원을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청취자님. 자, 여러분들 통증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문자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50원 1회 문자 샵 연구율입니다. 이번에는 허리케인 라디오의 슈퍼스타죠. 네. 아까 남산 씨 보고 슈퍼스타를 했더니 풍금 씨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슈퍼스타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 허리케인 라디오의 슈퍼스타
0: 풍금
2: 노래는
0: 사랑하오
2: 듣겠습니다.

0: 풍금의 사랑하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야, 근데? 그대를 이렇게, 예?
1: 예?
0: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1: 저는 없죠.
0: 저는 없어?
1: 저는 사주팔자에도 없대잖아요. 혼자 살아야 된다고.
0: 아, 됐고. 자, 2707 청취자가, 풍금 씨 노래 너무 좋고요. 의대 빨리 합격해서 노래도 계속 해주세요.
1: 몸이 몇 개야?
0: 의대 다시 만약 간다.
1: 예.
0: 의대를 만약에 대학을 다시 들어간다.
1: 네.
0: 그러면 전공을 뭐 하고 싶어?
1: 저요?
0: 예.
1: 저는
0: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1: 아니, 아니, 저는
0: 예.
1: 이렇게 막
0: 심장?
1: 심장
0: 하트?
1: 수술하는, 네, 그런 과에 가보고 싶어요.
0: 흉부외과인가요, 그게?
2: 흉부외과입니다.
1: 네, 그런.
0: 야, 그거, 외과에서 가장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닌가?
1: 아, 그니까,
0: 흉부외과?
1: 요새 흉부외과 선생님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왕 할 거면,
0: 아,
1: 힘든 거 해보고
0: 힘든
1: 싶어요.
0: 걸로?
1: 네.
0: 아, 박수 한번 쳐줘. 말이야, 뭐 못하겠어.
1: 아니, 진짜예요. 네, 이왕 할 거면,
0: 여러분, 흉부외과를 희망하고 있는 풍금 가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네, 7053님께서 김영건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아들이 38인데요. 직업상 서서 일을 많이 하는데 양쪽 발 복숭아뼈 밑으로 특히 양쪽 발바닥이 아파서 어느 날은 파스를 붙이고 자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어떤 날은 일 끝나면 어그적 어그적 걸어요. 평발이라 유난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네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2: 네. 일단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평발이시기까지 하니까 아마도 발 통증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이

0: 우리 전체 체 표면적에 발바닥이 차지하는 게 2%가 안 됩니다. 근데
1: 네.
0: 몸 전신의 이제 체중을 이 2%가 안 되는 발바닥이 이제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탱해주기
1: 그
0: 위해서
1: 표현 재밌다.
0: 네.
1: 2%가 우리 체중을 다 지탱을 한다.
0: 네, 2%가 안 되는 그 발바닥이 우리 체중 전체를 지탱해요.
1: 그러면 한쪽이 1%, 1% 보면 되겠네?
0: 예, 때로는 이제 한 발로 이제 뭐 뛰고 그러면은 한 발이 다 지탱하는 거니까. 그리고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이제 뛰는 것에 따라서는 최대 5배까지도 이제 체중이 더
1: 그렇겠네요.
0: 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버텨주는 구조물이 이제 발의 아치인데 이 아치가 이제 약간은 스프링처럼 이렇게 체중을 앞뒤로 분산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추진력을 발 앞쪽으로 나가는데 추진력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 아치가 없는 분들이 이제 발에서 제대로 그 무게 분산이 안 되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발바닥 근막,
1: 네.
0: 족저근막염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아킬레스건염이라든가 발목 관절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운동하시는시고 그리고 그 족부 보조기 맞춤 깔창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병원이라든지 혹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도움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요거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다면 병원 정형외과나 저희 같은 통증의학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1: 네.
2: 그 하중을 도와주는 발목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하지정맥류 있으면 약간 압박스타킹 같은 거 신는 것처럼
0: 네.
2: 그런 발목이나 이렇게 발바닥으로 오는 힘을 좀 분산해 주는 그런 건 없을까요? 뭐
0: 네.
2: 밴드
0: 너무
2: 같은
0: 좋은,
2: 거?
0: 예,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1: 야, 진짜 좋은 질문했네.
0: 간단한 테이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 테이핑. 이제 발목 스포츠 테이핑이라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발목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발목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도움 되시는 술기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영상 보고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것도 제대로 이제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제가 간단하다고 말하지만 도움이 되는지도 좀 애매하실 수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하면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병원에서 그 발바닥 아치로 도와주는 그런 깔창 같은 거 병원에서도 할수 있나요?
0: 네, 처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방문 전에 그런 거 하는 병원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전화하면은 요즘엔 다 알려주니까요.
1: 네.
0: 예.
2: 네, 9504님께서 저는 누워서 베개에 머리를 뒀다가 돌아 누울 때목 부위가 저릿합니다. 전기를 타는 듯한 통증인데요. 하셨어요.
1: 똑바로 누웠다가 옆으로 돌아 누울 때 그렇다는 말씀
2: 네.
1: 같아요.
0: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양쪽 다 그렇지 않고 한쪽만 그런 부위가 있을 거예요. 이거 목 아래쪽에서 디스크가 눌리는
1: 아,
0: 증상이거든요.
1: 그래요?
0: 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서 저릿한 거를 억지로 유도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 증상이 점점 진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저릿한 게 이게 타는 듯한 통증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통증이거든요. 요거는 진료를 한번 그집 주변의 신경외과나
1: 네.
0: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 예,
0: 예.
1: 병원을 좀 다녀오셔야 될것 같네요, 구호공사님.
0: 네, 억지로 저릿한 방향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2: 저 정도 되면은 스트레칭 이런 걸로는 안 되고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인가요? 타는 듯한 통증이라는 게?
0: 저한테 오시는 환자라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 아픈 동작을 유도해 볼것 같아요. 유발했을 때그 통증의 강도가 이제 너무 심하다면은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통증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스트레칭을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거만한 자세 있잖아요. 그 거만한 자세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 네.
2: 네. 7356님께서 삐끗한 발목에는 냉찜질이 좋은가요? 온찜질이 좋은가요? 하셨어요.
0: 네. 3일까지는 냉찜질이 좋고요.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1: 네.
0: 3일 안에 통증이 좋아지거든요. 냉찜질 위주로 하시면 좋겠어요.

0: 저는 이게 제가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잘 알아요. 금방 다쳤을 때는 냉찜질이고 맞죠?
1: 맞아요.
0: 그래서 그 붓기를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방 다쳤을 때는 냉찜질이고 꾸준한 치료에는 온찜질이고.
2: 김영원은 이제 그런 얘기 한 거를 기억을 해요?
0: 아, 그럼요. 이대가 되니까. 기억 다 했죠. 맞죠, 맞죠.
2: 그런 네, 거 맞추기 맞습니다. 하면 나도 의대 가겠다.
1: 아, 그러면 동반으로. 늦깎이 의대생.
2: 그 축구 경기 저 시청하다 보면 다치면은 그 닥터들이 와가지고.
0: 막 뿌리잖아, 뭐.
2: 그러니까 막 차가운 걸로 막 얼음도 찜질해가지고. 근데 그 원리구나, 그게. 네.
0: 네. 그러니까 그 파스도 냉파스가 있고 온파스가 있잖아요.
2: 알았어, 그만해. 네. 자, 요거 좀 적은 거, 저, 파블로가 적은 거 좀. 네. 제 입으로 소개하긴 그러네.
0: 아,
2: 네.
0: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진짜 완전 정말 가사 말이 마음에 와닿는 정말. 네. 오늘 19일 날 이 노래가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2: 왜 19일 날 들어와요?
0: 19데이.
2: 아, 별걸 다 알아.
0: 19데이. 네. 이 노래 누가 불렀대이? 19데이. 최일구의 인생 뭐 있니?
2: 인생 뭐 있니? 듣고 올게요. 듣겠습니다.

0: 아이, 쑥스러워. 와.
1: 인생 뭐 있니.
2: 가수 앞에서 나 이런 노래를 듣는다는 게 정말 창피합니다.
3: 아, 예. 아 정말 제가 리메이크하고 싶다가도 이 노래는 감히 리메이크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정말 후렴이 옆에서 정말 되게 인생 잘 아는 오빠가 야 인생 뭐 있냐 그냥
2: 그렇지 이 노래는 좀 나이 먹은 사람이 부르면 네, 나을 것
3: 그
2: 같아요.
3: 조언을 해주는 게 너무 네. 이 노랫말이 이런 그 필을 누가 내겠어요.
2: 아유 풍금씨 아, 의대 곧 가겠네 그 정도면.
3: 아, 진짜, 진짜. 네. 너무 좋습니다.
2: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3: 네 4499님께서 저는 61세 남성입니다. 축구하다가 중아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서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을 먹고 4주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까치발로 서면 통증이 옵니다. 병원에서는 미세하게 파열이 있다는데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4: 아이고.

0: 이거 이제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있는 거 맞거든요.
1: 그래요?
0: 이게 보통은 이제 4주 지났는데 이제 3주에서 6주 정도는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까치발로 샀을 때 통증 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손상된 근육을 쓰니까 까치발로 서면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딱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제 그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까치발로 천천히 서고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서고 천천히 내려오고 이렇게 그 손상된 근육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자극하는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해주면은 더 빨리 낫는다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낫는 것보다는 욕심부려가지고 더 손상 진행되는 경우를 좀 보다 보니까 그냥 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일단 쉬는 게 좋다는 말씀이네요.
0: 네, 저는 쉬는 걸 추천드리고
1: 예,
0: 싶습니다.
1: 다음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7812님께서, 안녕하세요. 1950년생이신 이모부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는데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0: 지금 아프신 게 허리에 이제 협착이 진행되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복부나 목에 통증 유발하는 근막 통증이 생겨서 이제 힘드신 건지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겠어요. 다리에 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집 주변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 병원에서 별로 효과를 못 보신다면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료를 보시도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네.
2: 다리에 힘이 없는 건 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1: 그러니까
2: 그죠?
1: 이 문자 하나로만 봐서는
0: 네, 맞습니다.
2: 허리도 못 펴고 계신 건지 그런 게또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2: 네. 7623님께서 어깨 통증이 계속돼서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주사 치료를 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지인이 스테로이드는 가능하면 피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스테로이드 주사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네. 일단 굉장히 많이 좀 듣는 질문이라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좋겠는데요.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혹은 정형외과에서 일반 의원급에서 하는 주사 치료는 크게 분류를 하자면 스테로이드나 소염약제를 쓰는 주사 치료와 그걸 쓰지 않는 주사 치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스테로이드나 소염약제를 쓰는 주사 치료는 신경 주변으로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뇌에서부터 척수신경에서 유래되는 이제 말초신경까지를 전부 다 신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말초신경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척수신경 안쪽에 흔히 말하는 허리 주사 신경 치료라는 게 이제 보통 요런 종류인데
1: 네.
0: 요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소염약제를 좀 많이 쓰게 되고요.
1: 네.
0: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부작용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르몬적인 부작용, 하나는 골다공증. 이렇게 두 가지고 그 밖에 무수히 뭐 가려움증이 생긴다던가
2: 오, 오, 저, 저, 저.
0: 네네 맞아요.
2: 저 피부가 막 빨갛게 막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0: 네, 맞습니다.
2: 오.
0: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던가 이런 부작용 그 마일드하게 다른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치료는 보통은 이제 재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수압 박리 같은 거를 해서 저 해결하는 그런 치료들인데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그런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없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네. 다만 근데 주사 치료 부위가 좀 늘어나거나 주사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마다 이 어떤 치료가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더 환자의 이제 인생이라든가 그 생활에 더 도움이 될지 이제 판단하고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의사와 진료를 해서 결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 스테로이드 치료에서 이제 호르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면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하고 그 멘스 생리 스케줄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에 이제 주기가 바뀌면서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뼈가 삭는다, 뼈가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질환이 골다공증인데 스테로이드가 그런 골다공증을 더 진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이제 노년에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맞는 것에 조금은 조심해서 단기간 쓰거나 좀 용량을 조절해서 쓰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네.
1: 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갑자기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뼈가 부서진 거잖아요.
0: 네.
2: 그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2: 예전에 심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맞죠?
0: 네,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1: 오, 그래요?
0: 네. 근데 심장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셨어야 됐기
2: 네.
0: 때문에 그거는 그 막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2: 네, 그러니까 망치질 하시고 되게 건강하신데 웬 골다공증 그랬는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0: 네.
2: 네. 2456님께서 안녕하세요. 제 집사람이 저와 함께 10년 이상 운동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뼈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파서 약 먹은 지 2주가 지난 는데도 붓기도 안 빠지고 낫지를 않습니다라고 하셨어요.
0: 아, 네. 지금 무릎 그 아마도 저는 관절 안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연골 손상이 좀 있는 경우입니다. 뼈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게 이제 엑스레이를 확인했을 때 아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신 뼈 상황일 거예요. 근데 급성기에 운동하면서 이제 그 관절 안에서 연골은 엑스레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골이 손상된 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진행돼서 퇴행성 변화가 누적이 돼야지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그 관절염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엑스레이상에서는 없었지만 아마도 연골에 손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경우에는 약을 조금 더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관절강내 주사 같은 요법을 해볼 수가 있어서 지금 가신 병원에 한 번 더 진료를 보시면 좋겠어요.
2: 네. 아 그럼 그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부어 오르나요 무릎이?
0: 네, 관절강내 염증이 생기면 붓습니다.
2: 네. 그 연골 때문에?
0: 네, 대부분은 이제 연골이 이제 무릎 내측에 있는 연골이 잘 손상이 되는데 예, 아마도 연골이 약간 그 벗겨지는 그런 사고가 아마 있었어요.
1: 왜? 뭐 그런 게 있어요?
2: 아니요, 저 이제 요즘에 하이힐 신으면 무릎이 자꾸 아파가지고 무릎에 관심이 많아서
0: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무릎 이제 하이힐을 신으면 몸이 전반적으로 몸의 힘선이 앞쪽으로 이동하거든요.
2: 네.
0: 중심이.
2: 네.
0: 그래서 무릎 관절 내측 전면부에 연골이 맞닿게 돼요 많이. 그래서 연골 손상이 조금씩 연골이 이렇게 맷돌처럼 갈리면서 그 아마 통증이 생기는 네, 상황이에요. 그
1: 무대에 서야 되니까 하이힐을 신는 네, 수밖에
2: 네,
1: 없어서.
2: 네. 그 무릎 근데 약간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나? 앞쪽에 아래쪽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0: 그렇죠. 네.
2: 그러면 나 그렇습니다. 연골 많이 이렇게 진이겨져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가니탕이라도 네.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나?
0: 소염제 드시면서 좀 그 하이힐 신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1: 예.
2: 네. 이 문자 꼭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622님께서 인생 뭐 있니 노래 죽이는데 왜 안 뜨노?
1: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안 뜨나 몰라 정말.
2: 정말. 제가 정말. 진짜 최애하는 노래인데.
1: 아니 저 풍금 씨 저 전국 돌아다니면서 무대 쓸 때 저도 어떻게 끼어 팔기 좀 해봐. 어? 싸게 갈게 나도.
2: 아 저도
1: 출연자도 못 봤는데.
2: 그 저보다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아 저보다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가 끼어 팔기로 일곱 오빠 데리고 간다고 한 마디.
2: 아 그 제가 네. 한번
1: 10분의 가격으로.
2: 그러면은 혹시 네. 뒤에서 백댄서도 가능하세요?
1: 아, 그거 가능해. 뭐든지 다 해.
2: 그럼 댄스 팀
1: 저 빠블로도 데리고 갈까? 뭐 얼굴도 못 봐고 출연도 못 봤는데.
2: 그럼 백댄서 대신에 두 분 데리고 다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순아의 인생력 듣고 올게요.

0: 20나라의 인생 역극 같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다른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3345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60 초반 남성입니다. 편평족이 디스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40년 넘게 디스크 함께하고 있는데 치료해 볼 건 다 해봐도 수술이 최선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스트레칭으로 일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증상은 허리, 골반, 오금, 종아리, 발 뒤꿈치 통증이 네. 있습니다. 수술 아, 받아야 할까요?
0: 통증이 아주 많이 계시네. 네.
2: 저는 그 40년 넘게 함께 있는 하고 있는데 꼭 지금 수술을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2: 예. 본인이 이제 스트레칭으로 일상을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관리를 아마 잘 하고 계실 겁니다.
0: 네.
2: 편평족 이제 그 아치가 무너진 분들은 디스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냐면 발이 체중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골반 이런 쪽으로 하중이 전달이 되고 허리 아래쪽 이제 디스크에도 하중이 1차적으로 빨리 전달이 되고 그리고 편평족이신 분들은 골반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보통 골반 틀어지면서 허리 디스크도 아마 눌릴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스트레칭 계속하면서 집 주변에 있는 재활의학과 진료 꾸준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3345님이 저 김영호 원장 얘기 듣고 용기를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자, 오늘 네, 동네 의사 김영건 원장의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건 네. 원장님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고생 많았어요.
2: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풍금 씨도 고생 많았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의대 준비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1: 네.
0: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끝곡은 예, 무보수 출연으로 다 해주신 풍금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1: 브라보 아줌마.
0: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또 전라남도 곡성군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는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로에는 같은 시간 어제에 비해서 차량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도 계속되는데 특히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안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근데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가는 길 안진터널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5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전면 통제되고 있어서 차량들 우회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뭐 찾으러 왔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릴층을 지나쳐버린 적,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내 안경 어디 갔지 하고 찾았던 적 다들 있으시죠?
1: 컵라면에 물만 붓고 수프를 안 넣은 채 기다린 적, 문자를 잘못 보내고 나서야 아 하며 급하게 삭제 버튼을 눌러본 적, 설탕인 줄 알고 소금을 넣고 나서야 으악 짝 놀란 적 다들 있으시죠?
0: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큰 실수는 평생 기억하면서도 작은 실수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는 거예요.
1: 맨날 누르던 비밀번호를 틀리고 이어폰을 꽂지도 않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하고 만지작거리고, 그런데 또 그런 실수 덕분에 웃게 되는 날도 많습니다. 아, 나만 그런 거 아니었네. 괜히 안심이 됩니다.
0: 창피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흑역사도 어느새 술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사람다운 이야기, 오늘은 실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오늘 방송하면서 혹시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건 애드립이라고 우기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0: 미미 시스터즈입니다.

0: 첫 곡, 베게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4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큰미미.
1: 저는 작은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작은미미가 돌아왔습니다.
1: 아, 저번 주에 큰미미의 단독 진행. 네.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아주 네. 소문이 다 하던데. 아,
0: 저 혼자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 진짜? 간다,
0: 나. 농담입니다.
1: 아, 댓글들이 정말 폭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너무너무 즐겨주신 것 같아서. 네. 저도 보면서 살짝 보다가 크미가 놀러 가라고 해가지고 저도 듣다가 나갔는데. 네. 아, 정말 혼자 좀 더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아, 아니에요. 빈자리가 컸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작은미미 다시 돌아오니까 좋으시죠?
1: 네. 전 돌아와서 좋습니다. 아, 날씨가 그 사이에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0: 어, 맞아요. 근데 약간 습하기도 하고.
1: 아, 그러게요. 네. 구름도 많이 껴있고. 아무튼 살짝 시원해졌는데요. 오늘의 테마. 실수입니다.
0: 실수.
1: 제가 이 방면으로는 좀 전문가예요.
0: 아, 인정, 인정.
1: 그저께도 제가 한 건 했습니다.
0: 아, 여러 건 해요, 하루에도.
1: 새로 산 치약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향기롭고 엄청 거품도 많이 나는 거예요.
0: 아, 고급 치약?
1: 알고 보니까 폼 클렌징으로 제가 닦고 있더라고요.
0: 이를?
1: 이를 닦고 있었어요.
0: 아, 폼 클렌징으로 이를?
1: 네.
0: 대충 닦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근데 이런 일이 작은 미미한테 일상이거든요. 그래도 뭐 치약으로 세수 안 한 게 어딥니까?
1: 생각만 해도 너무 따끔따끔할 것 같아. 민트 맛 폼 클렌징? 와. 아유. 근데 아침부터 그런 날은, 아, 오늘 정신 차려야겠다 마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크미미님, 제가 실수를 정당화시키려는 건 아닌데요.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이 대부분 다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0: 아, 알고 있죠. 포스트잇도 원래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예상보다 훨씬 약한 접착제가 만들어졌고
1: 그렇죠.
0: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돼서 대명사가 되는 등 대히트를 쳤죠.
1: 그렇죠.
0: 그리고 감자칩에도 유명한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님이 감자가 너무 두껍다고 계속 불평을 하니까 요리사가 에이 먹어봐라 하면서 아예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서 튀긴 게 뜻밖의 인기를 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1: 맞습니다. 저도 언젠가 폼 클렌징과 치약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발명할 날이 오겠죠?
0: 작은미미님의 실수가 인류에 기여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실수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 모자라 하죠.
0: 아, 그럼요. 실제로 평생 실수를 연구한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 영국에 참 이런 연구 많이 하세요.
0: 그러니까요. 이분도 차를 끓이다가 실수로 고양이 사료를 차주전 차에 넣은 적이 있대요.
1: 이건 너무 웃기다. 차 사료, 사료차.
0: 고양이 주려고 끓였나? 근데 이 리즌의 연구를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생각보다 대충 일한다는 거예요.
1: 아, 대충 일한다고요?
0: 네. 매일 똑같이 하는 일은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거의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율주행 모드처럼. 아하. 그러다 주의가 잠깐 다른 데로 가면 엉뚱한 행동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생기는 실수였군요.
0: 그렇죠. 이건 내가 당연히 해낼 수 있다. 이런
1: 나를 너무 믿었나 보다.
0: 그렇지,
1: 내가.
0: 그렇지.
1: 근데 이상하게 남의 실수는 보면서 너무 웃기고 그런데 본인 실수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나요?
0: 아, 맞아요. 그리고 옆에서 놀리면 더 창피해지고.
1: 그러니까.
0: 네. 그 순간에 숨어버리고만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또 꺼내놓으면 나도 그랬어.
1: 맞아.
0: 아, 난 그거보다 더 심했어. 그렇지. 이런 친구들. 작은미미 같은 친구들 꼭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수 박물관 한번 열어볼게요.
0: 아, 좋아요. 재밌겠다.
1: 소소해서 웃긴 실수도 좋고 아직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흑역사도 좋고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방향이 바꿔진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0: 네. 창피해서 혼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 여러분의 웃픈 실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너무 재밌겠다 오늘.
0: 아, 진짜요.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아, 오늘 말 실수가 많을 것 같네요.
1: 하지만 컨셉입니다. 오늘 실수가 나오더라도.
0: 네.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1: 인생이 실수투성이더라도 음악은 신나게 들어야겠죠?
0: 그럼요.
1: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듣고 올게요.

0: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 사이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어요.
1: 네. 오일사오님께서 아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 들어가 갈근탕 달라고 한다는 게 실수로 갈비탕 주세요 라고 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아 이런 일은 너무 많고요. 아, 너무... 작은 미미는 뭐 거의 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최소 하는 것 같아요.
0: 차오정. 아 근데 너무 귀여운 실수신 것 같아요.
1: 아 근데 아마 약사님께서 알아듣고 주시지 않았을까.
0: 살짝같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
1: 그렇습니다.
0: 초연이 아빠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너무 헐값에 팔길래 눈이 멀어 허겁지겁 결제했지 뭡니까. 오. 며칠 뒤 택배가 와서 신나게 뜯어봤는데 니트나 코트는커녕 옷걸이 딱 하나만 덩그러니 어? 들어있더라고요. 에이? 상세 페이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맨 아래 아주 작게 의류 제외 옷걸이 단품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하루 제 눈을 의심하며 눈물 흘린 슬픈 사연 보내드립니다. 튼튼한 이 옷걸이에 걸어둘 옷값 벌러 저는 이만 일하러 갑니다.
1: 아, 옷걸이라도 튼튼해서 다행인 건지. 아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일에 가까운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이건 약간 고발,
1: 너무했다.
0: 해야 되겠다.
1: 너무했어. 이러면
0: 아,
1: 안
0: 이거
1: 되지.
0: 약간 또 사기성 판매 네. 아닙니까?
1: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너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에너지가 있으시면 신고를 하셔도 좋을
0: 진짜.
1: 것 같습니다.
0: 아까 맨 아래 아주 작게 저렇게 적어놓는 네. 거 너무 반칙 아닙니까?
1: 반칙이죠.
0: 아 진짜 근데 옷걸이 아주 튼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0: 김초봉만이님 반가워요 미미 시서즈. 시흥 날씨는 구름 가득 후덥지근입니다.
1: 아 맞아요.
0: 서울도 지금 흰 구름이 아주 까딱하고
1: 맞아요.
0: 아주 습도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1: 조금만 더 지나면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어서 김초봉원님께서 네. 저의 네. 실수는 직업적인 건데 아. 미터기 안 켜는 실수가 많네요. 크크크. 아. 아마도 택시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초봉원님.
0: 아, 근데 이런 기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굉장히 또 쿨하게 아 오늘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그냥 신나게 갑시다 드라이브 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도 계세요.
1: 그런 그쵸? 기사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아 요즘에는 이제 주행 거리가 대부분 네. 어플로 확인을 할 수가
0: 맞아요.
1: 있으니까
0: 네.
1: 그거 기준으로 저는 드리고 온 적도 있었던
0: 맞습니다.
1: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정도는 아주 귀여운 실수죠 사실.
0: 아, 그럼요. 인생이 약간 활력소가 될 법한 그런 네. 실수인 것 같아요.
1: 오일사오님께서 네. 연휴 끝나고 굶뜬 몸으로 허겁지겁 회사에 뛰어간 아침 출입증을 급하게 찍으려는데 문이 굳게 닫히며 입구 컷을 당했습니다.
0: 어? 아니 왜?
1: 알고 보니 제 출입증이 아니라 아내 출입증이었지 뭐예요?
0: 어? 뭐야?
1: 알고 보니 부부 사내 커플이라 헷갈린 거 있죠.
0: 어?
1: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0: 어, 사내 아, 커플이시구나.
1: 아, 이게 출입증 얼굴하고 실제 얼굴 대조를 하나 봐요.
0: 아, 좀 아내분이시면 또, 아, 그런 게 있나 보네요.
1: 네.
0: 근데 이런, 부부시면 아, 같이 있구나. 출근하실. 않으시는군요.
1: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잠시 열 때 되면 이제 아침이라 아 오늘 하루 좀 아 액땜했다. 오늘 하루 좀 점심 차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1: 네.
0: 귀여운 사소한 실수.
1: 아 사실 미미 시스터즈도 이런 일 너무 많거든요.
0: 그렇죠.
1: 저희가 항상 뭐 선글라스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똑같이 맞춰서 입다 보니까.
0: 네.
1: 근데 작은 미미는 저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물건을 좀 막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0: 아, 네, 저는 아주 친근하게 대합니다, 물건들을.
1: 아, 네. 그래서 사자마자 꼭 이름을 써놔라.
0: 맞아요.
1: 제 지금 그 선글라스 안경집에도 이렇게 제가 큰 미미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놨거든요. 꼭 자기 거를 찾아가야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꽃마리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김초봉마리님. 두 분이 방송 실수하면 우리는 실망을 해야 하나요?
1: 아, 아니요. 오늘은 봐주세요. 테마가 실수니까요.
0: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서로 봐주는 날로 이렇게 쳐요.
1: 아, 실망이 허용되는 코너는 하나 있죠.
0: 아, 그렇죠.
1: 네.
0: 실컷 실망을 해주셔야 되는 코너 네. 있습니다.
1: 오늘도 기대해 주십시오.
0: 네. 8528님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실수라면 살면서 매우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소소한 말할 수 있는 실수라면 남편과 연애 시절에 남편 차를 기다리는데 오. 익숙해서 보니까 흰 차가 와서 문을 열었는데 모자가 있어서 뭐지 하는데 운전석에서 저 택시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아, 있어요.
1: 그럴 수 있어요. 차 번호를 확인을 안 하시고
0: 맞아요.
1: 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서 저 근데 요즘에는 또 차에 네. 까맣게 이렇게 많이 처리가
0: 있잖아요.
1: 되었어서
0: 맞아요. 저도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1: 굉장히 자세히 봐야지 보이거든요.
0: 그래서 괜히 이렇게 거울로 삼아서 네. 막 온갖 단장 다 했는데 알고 다른 분 차였고 막 그런 경우 있었어요.
1: 아 오늘 너무나 재미있는 실수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요.
0: 아 우리도 좀 고백 좀 해볼까요?
1: 네. 네. 아마 작은미미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입을 킥할 만한 실수 경험담이 있으신지.
0: 저는 최근에 생각나는 거는 바로 어제 아까 아침에 치약 얘기도 있었지만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장을 보고 네. 차에 이제 그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올라가는데 네. 주차장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네. 키위 막 우유 막 돼지고 삼겹살 막 뒹굴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트렁크 문을 안 닫은 거 있었. 근데 저 혼자 운전했던 게 아니라 네. 저희 가족들이 다 있었거든요. 세 명이 다 같이 있었는데 네 아무도 트렁크 문이 닫히 열려 있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야 우리 가족 맞나보다 생각하면서
1: 아주
0: 네 넘어갔습니다.
1: 궁합이 착착 들어맞는 가족이네요.
0: 네 그것만 아니라 방송하다가 혹 혀가 꼬여서 발음 실수하는 건 이제 실수 없이 많고요. 미미 시스터즈 노래할 때 가사를 까먹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노래 불렀던 적도 많네요. 아 부끄러워. 빨리 큰 미미도 자백해 주세요.
1: 아니 근데 작은 네. 미미가 아 큰 미미 너도 실수한 거 얘기해봐 하는데 사실 저는 실수를 하기 전에 확인을 되게 여러 번 하는 편이에요.
0: 네.
1: 저희는 궁합이 잘 맞지만 이런 네. 면에서는 좀 완전히 다른 편인데.
0: 아, 그래서 궁합이 맞는 거지.
1: 네. 그치? 그래서 저는 뭐 실수를 모르는 사람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최근에 비빔국수를 하려고 참기름 한 방울 넣어야지 하셔놓고서는 네. 네. 아주 참기름 국을 만드셨던 그 실수 있잖아요.
1: 아, 어? 그거는 참기름 의지가 강했던 거죠. 참기름병이 그날따라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0: 정당화시키시네.
1: 아, 덕분에 아주 고소하게 먹었습니다.
0: 하지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아, 최근에 또 크게 하나.
1: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아주 귀여운 정도예요.
0: 네네.
1: 저희가 원래 방송 1시간 전에 같이 만나서 방송국 오거든요.
0: 그쵸.
1: 근데 그날따라 작은 미미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지나도.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제정신인가? 설마 아직도 자나 싶어서 전화해서 야, 너 어디야? 지금 몇 시네? 그랬더니 그래, 2시간 후에 우리 방송국 가면 되잖아. 집인데?
0: 그래,
1: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어서 너 왜 하나 빨리 와? 그랬는데 제가 2시간 전에 전화를 했다.
0: 그래, 난 또 네가 나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오라는 줄
1: 보고 싶었어 사실.
0: 흔치 않은 큰 미미의 실수담입니다.
1: 정말 흔치 않습니다.
0: 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는 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나요?
1: 맞아요.
0: 근데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빈틈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뭔가 실수를 해도 되나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고
0: 네.
1: 하지만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0: 없습니다.
1: 실수를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0: 오늘 여러분도 혹시 실수하셨나요? 괜찮습니다.
1: 괜찮습니다.
0: 내일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여러분의 실수담 기다릴게요. 최근에 가장 웃겼던 내 실수도 자랑해 주시고요. 실수인지 알았는데 오히려 잘된 경험도 좋습니다.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의 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메뉴 선택만큼은 실수하고 싶지 않죠. 아, 나도 저거 시킬걸 하고 옆 테이블 음식 쳐다본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 오늘만큼은 후회 없는 선택 도와드리겠습니다.
0: 한 사람의 실수는 흑역사가 되지만 어떤 실수는 국민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오. 오늘은

0: 이름부터 드러내는 정직한 음식. 나 쫄면, 나 질기지 않고 쫄겨, 아주 쫄깃해 하고 자기소개를 해버리는 음식입니다. 이 쫄면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인천의 한 제면소에서 냉면면을 만들다가 사출기에 체를 잘못 끼워 실수로 너무 굵고 질긴 면발이 나온 거죠. 그런데 면을 버리기 아까웠던 누군가가 그 면에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과 야채를 쓱 비벼 먹어봤더니 어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실수로 탄생한 쫄면. 실수가 가끔은 천재를 이긴다는 증거? 그게 바로 쫄면입니다. 새빨간 양념에 아삭한 양배추, 오이채, 삶은 달걀, 그리고 양념을 한올한올 먹으면 통통한 면발. 한입 물면 면발이 이에 착 감겼다가 탱글하고 튕겨 나옵니다. 쫄면은 후루룩 넘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야, 너 어디 한번 씹어봐 하고 덤비는 음식이에요. 씹을수록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이 입안에 착착 감기면서 입안을 깨워줍니다. 요즘은 뭐든 금방 지나가잖아요. 쇼폼도 30초, 영상도 2배속으로 보는 바람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지만 쫄면만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천히 꾹꾹 씹어라. 얼마나 낭만적인 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쫄면을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옆에 꼭 있어야 하는 친구가 있죠. 바로 튀김만두. 바삭하게 튀겨진 만두를 쫄면 양념에 푹 담급니다. 친구야. 촉촉하게 양념 먹으면 만두에 탱글탱글한 쫄면을 돌돌 말아서 한 입에 왕! 바삭한 만두와 매콤 달콤 새콤한 쫄면의 조합은 분식 문화 유산에 올려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쫄면을 먹을 때마다 꼭 하는 실수가 있어요.
1: 뭔가요?
0: 오늘은 튀김만두 2개만 먹어야지. 아, 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실수 말고 다른 실수 하려고요. 튀김만두 한 접시 다 먹는 실수, 쫄면을 곱빼기로 바꾸는 실수, 남은 양념을 아까워하다가 끝내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먹는 실수.
1: 엄청난
0: 이런
1: 실수.
0: 실수는 평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더큰 실수죠. 오늘 저녁 실수로 탄생해 전설이 된 쫄면, 그리고 그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튀김만두와 함께 행복한 실수 한번 저질러 보시죠.
1: 아, 쫄면과 튀김만두요. 아, 이거 여름에 꼭 먹어줘야 되는 필수
0: 아, 여름
1: 메뉴.
0: 강자.
1: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0: 오.
1: 실수도 역사가 된다. 전설의 분식 배틀.
0: 오.
1: 저의 선택은요. 즉석 떡볶이.
0: 오호라.
1: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떡볶이가 빨간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0: 오.
1: 조선 후기 기록에 등장하는 떡볶이는 지금과 달리 소고기와 채소 등을 넣고 달짝지근하게 간장으로 맛을 낸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6.25 직후 신당동에 사시던 한 할머니가 중국집 개업식에서 떡을 드시다가 실수로 짜장면 그릇에 떡을 툭,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오늘?
0: 턱을요?
1: 턱을.
0: 떡을.
1: 떡을 툭 떨어뜨렸대요. 근데 어머나, 짜장 양념 묻은 떡이 생각보다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쳐 춘장과 고추장을 섞은 양념에 떡을 넣어 연탄불로 볶아낸 음식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즉석 떡볶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실수가 대한민국 분식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죠. 저는 음식을 먹다가 흘릴 때마다 이 에피소드를 떠올립니다. 괜찮아. 이게 나에게 원치 않는 불을 가져다 줄 새로운 요리의 탄생일 수도
0: 과연?
1: 있어! 물론 현실은 바지에 김치 국물만 묻긴 하지만요. 아무튼 저는 떡볶이 중에서도 즉석 떡볶이를 제일 사랑합니다. 즉떡은요, 모든 실수로 포용해주는 참 마음이 넓은 음식이에요. 사리를 너무 많이 식혀도 다 품어버립니다. 라면 사리 들어와. 쫄면 사리? 우동사리 다 환영입니다. 치즈 너무 좋죠. 만두 당연하지. 비엔나 소세지 너왜 이제 왔니? 메추리알 자리 많다. 빨리 자리 잡아라. 즉떡은 사리가 번식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치즈를 너무 빨리 넣어도 어묵을 너무 늦게 넣어도 다 괜찮아요. 즉떡은 졸이면 졸일수록 더 맛있어지는 음식이거든요. 그런 음식 흔치 않습니다. 양배추에서 단맛 나오죠. 어묵에서 감칠맛 나오죠. 떡에서 전분 나오죠. 이 모든 게 빨간 국물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점점 진득해지고 점점 윤기가 돌고 점점 숟가락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국물이 아니라 행복 농축액입니다. 이건 식사가 아니라 행복을 졸여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만큼은 마음껏 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떡이 모든 걸다 받아줄 겁니다. 오늘만큼은 실수도 맛있게, 행복도 푸짐하게, 즉석 떡볶이 강력 추천드립니다.
0: 즉떡이라 나름 강점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즉떡은 끓이기 시작해서 쫄아들 때까지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좀 맛있어지거든요.
1: 기다리네, 미야.
0: 그리고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1: 아, 뭔가요? 무슨
0: 즉떡
1: 실수인가요?
0: 잘 먹어놓고 밥을 안 볶다니요. 아, 이거 범법이

0: 입니다. 남은
1: 아.
0: 즉석 양념에 옥수수 통조림에 참기름 김가루 넣고 넣고 달달 볶은 그 맛난 볶음밥 이거 먹으려고 즉석 먹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은 뭐 승리고 패배고를 떠나서 아 그날 뭐 유죄 깔고 들어가시네요.
1: 볶음밥은 너무 당연해서 제가 말씀
0: 아,
1: 안 드린
0: 아니지,
1: 거고.
0: 아니지. 반칙이지.
1: 아, 당연한 거고 그것은. 즉석 먹고 볶음밥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0: 아, 오늘 테마가 실수라서 실수로 메뉴에서 빼셨다.
1: 아니.
0: 아,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기다림은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그 시간에 쫄면 한 그릇 먹고 튀김만두 추가해서 더 먹고 후식으로 식혜까지 올 클리어 하거든요.
1: 아우, 즉석 앞에서는 배고픔도 에피타이저입니다. 쫄면은 빨리 넣으면 뭐 합니까? 아우, 이게 질겨가지고 꼭꼭 씹어야 하니까 먹는 시간은 아주 비슷할걸요?
0: 아유, 뭐 쫄면이 뭐 고무줄로 만들어졌어요? 쫄면의 매력은 요 쫄깃쫄깃한 감칠맛에 있거든요. 그리고 즉덕의 가장 단점 뭔지 아십니까?
1: 아, 뭔데요?
0: 아, 먹는 타이밍 놓치면 다 불어요.
1: 아,
0: 요거, 아, 요거 미식 초보분들은 먹기 어려운 음식이에요.
1: 아.
0: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1: 사실 그게 또 즉덕의 매움입니다. 아차, 실수로 라면이 퍼졌네. 아차, 실수로 만두가 터졌네. 하지만 또 괜찮습니다. 떡볶이 국물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불어도 터져도 맛있는 평화의 음식 즉덕. 여러분, 즉덕이 한 표를 주세요.
0: 아, 작은 미미님 오늘 좀 마음이 급하신 것
1: 즉덕.
0: 같아요. 아, 오늘도 무리수 많이 드시네요.
1: 유엔으로 보내야 돼.
0: 오늘도 쫄깃하고 매콤한 배틀이 예상됩니다. 탱글탱글 쫄깃한 면발에 바삭한 튀김만두의 황금조합 쫄면과 튀김만두냐.
1: 이거 바삭한 것도 못. 이것도 좋다.
0: 넘어온다. 사리도 치즈도 만두도 모조리 품어주는 푸짐한 한 냄비 즉석 떡볶이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젓가락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주세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학교 다닐 때 즉덕도 쫄면도 참 많이 먹었죠. 알레프의 학교 앞 분식집 듣고 올게요.

0: 알레프의 학교와 분식집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1: 5578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봐요.
0: 아, 반갑습니다.
1: 아, 어서오세요. 장미미님 휴가 가서 실수하신 거 없나요? 오. 궁금해요. 아, 지금 생각나는데 휴가 네. 가서 실수한 건 생각이 안 나고
0: 많을 텐데
1: 그 있잖아요 배달 어플 네. 주소를 네. 잘못 설정한 적 많지 않나요 우리?
0: 아 모두? 실수로 친구 않나요? 집에 치킨 보내주고
1: 어, 네 맞아요 어머
0: 사무실에다가
1: 갑자기 아구찜 막 네. 배달시키고 한 번은 전날 공연장에 네. 뭔가 배달을 한다고 주소가 남아 있었는데 네. 다음날 집에서 그 공연장으로 짜장면을 시킨 거예요.
0: 아무도 없고 막.
1: 네, 공연장에. 그래가지고 찾으러 갔었잖아요. 그 다쁜 짜장면을 들고 와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넘어갑시다.
0: 너무 많아요.
1: 넘어갑시다.
0: 네, 소연이 아빠님께서 회사에서 네. 부장님이 예쁜 김대리가 실수하면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시는데 제가 실수할 때는 칠칠 맞다고 무섭게 혼내세요. 차별인가?
1: 아, 근데 원래,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0: 네.
1: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0: 미운 네.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 아빠님, 그냥 네. 부장님한테 실망하세요.
1: 네. 네. 그냥, 77 맞지 않다. 난 88 맞다고 하세요. 88하다고 나는.
0: 야, 더 혼날 것 같아.
1: 8199님, 저만 메신저 실수하나요? 전 자꾸 대화창을 잘못 눌러서, 유유. 얼마 전 남편한테 보내려던 톡을 실수로 시댁 가족방에 보냈어요. 순간 식은땀이 쫙 났는데,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냥 시켜먹을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래, 내가 시켜줄게. 실수 한 번에 저녁 한 끼가 해결되긴 했는데, 아, 너 이렇게 비키 아니니까, 이거? 그날 이후 대화 입력창 잠금 설정이 있다는 지인의 말에 얼른 설정했답니다.
0: 그래도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 센스 있게 내가 시켜줄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가끔 써먹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1: 그쵸, 실수인 척 보내는 거지. 괜찮다.
0: 아, 뭐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1: 그러게요.
0: 김처봉만이님께서 실수로 만들어진 쫄면. 지난주 인천에 쫄면 먹으러 와이프랑 다녀왔습니다.
1: 인천에 쫄면 맛집 있나봐요?
0: 아, 쫄면에 한 표 주신 거네요. 김처봉만이님.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 예감이에요.
1: 아, 근데 쫄면이 여름엔 진짜 쫄면 좀 땡기는 것 같긴
0: 해요. 아, 그렇긴 해요. 아, 넘어온다, 넘어온다, 또 넘어온다.
1: 아, 계절 때문이다. 소연이 아빠님, 실수로 탄생한 음식 중 최강은 치킨 아닌가요? 치킨이 빠지다니 실망입니다.
0: 치킨이 실수로 탄생한 음식인가요?
1: 진짜? 이거 몰랐어요.
0: 아, 찾아봐야겠네요.
1: 아, 정말? 근데 뭐든지 튀기면 맛있다는 건 우리의 모든...
0: 그런가요?
1: 그러게요. 치킨의 탄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좀 자세히 알겠으면, 알아봐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다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망을 하셨다니 저희는 매우 기쁩니다.
0: 오늘도 실망 성공.
1: 성공.
0: 코끼리와 벼룩님께서 쫄면 맛있겠네요.
1: 아니, 이럴 수가.
0: 쫄면 만두. 아, 또 한 표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이겼는데요.
1: 아, 쫄면이 아주
0: 이겼다.
1: 절대 쫄지 않는 쫄면이네 오늘. 8320님 장미님 죄송합니다. 쫄면을 좋아하는 제 입맛이 큰미님을 선택하게 했네요.
0: 오예.
1: 하지만 쫄면 먹고 즉석 떡볶이 먹으면 딱일 듯해요.
0: 뭔가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1: 근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0: 약간 겹치죠. 탄수화물이라서.
1: 쫄면 오늘 폭발적입니다. 아주.
0: 8320님 감사합니다.
1: 김초봉만이님 오늘 메뉴 찐이네요. 저는 둘 다 할랍니다. 침 너무 많이 나와서 턱받이 하겠습니다. 귀여우셔.
0: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다. 김초봉만이님은.
1: 근데 진짜 쫄면이 진짜 땡긴다 오늘은. 약간 습한 날은 좀.
0: 이럴 거면은 왜 즉석 떡볶이 왜 갖고 온 건지 모르겠네요. 소연이 아빠님께서 쫄면은 만두죠. 튀김이 뭡니까? 실망입니다.
1: 아니, 소연이 아빠님, 튀김 만두라니까요?
0: 튀김 만두.
1: 소연이 아빠님 실망입니다.
0: 아니, 소연이 아빠님 오늘 좀 지각하셨어. 내 생각에는. 약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1: 튀김으로 들으셨구나.
0: 소연이 아빠님, 실망하셨다니 성공인데, 네. 실망입니다.
1: 주고받는 실망 속에 피어나는 사랑. 아, 너무 훈훈합니다.
0: 8528님, 네. 즉떡 먹고 볶음밥으로 마무리.

0: 하기 너무 좋아하는데요.
1: 그렇지.
0: 아, 한 표? 아직 즉떡을 먹기에는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1: 더라구요.
0: 오늘은 쫄면에 튀김만두에 한 표입니다.
1: 이럴수가!
0: 아, 완전히 졌는데?
1: 와, 즉떡 제로야, 지금.
0: 쫄면은 야채 듬뿍에 아주 칼칼하게 매워야 맛있어요. 그렇죠. 8528님, 아, 뭘 아시네요.
1: 나 인정. 인정. 하지만 8199님께서 아, 한 표 주셨어요.
0: 아, 진짜 한 표.
1: 동정이 한 표인가?
0: 동정.
1: 즉석 떡볶이! 즉석 떡볶이를 먹을 때면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떡 하나 집어 먹으면 친구들과 깔깔거리던 학창 시절이 따라오고 볶음밥 한 숟갈 먹으면 그때의 교복 냄새와 학교길까지 떠올라요. 즉석 떡볶이는 참 추억을 소환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메뉴 하나 골랐을 뿐인데 학창 시절 한 접시를 같이 먹은 기분이네요.
0: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 자주 가던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1: 우와.
0: 조금 멀어서 약간
1: 한 50년
0: 고민이긴 한데.
1: 50년 됐네요.
0: 아니죠. 한 5년?
1: 5년.
0: 그래가지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1: 진짜 다시 가면은, 막 그때 기억들이 다 떠오를 것 같아요.
0: 근데 그때만큼 맛있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추억의 맛은 너무 그리워지는 건 정말 늘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9282님께서 77 맞다는 뜻은, 말은 좋은 뜻이래요.
1: 맞다.
0: 아, 그래, 나 몰랐어요.
1: 맞아. 77 맞지 못하게, 요게, 요기야. 77 맞게는 칭찬이다, 진짜.
0: 무슨 뜻일까요? 77 맞다.
1: 럭키 세븐.
0: 아, 그런 건가?
1: 맞을까요?
0: 진짜?
1: 지금 피디님께서 검색을 해주셨습니다. 77 맞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양무치다 또는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0: 77하다.
1: 아니 아까 부장님께서 그러면 아주
0: 칭찬하신
1: 거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겠네 정말.
0: 아, 좀 약간 좀 불만스러운 말투로 77하다 이렇게 칭찬을 불만 있게 해주시는
1: 77하지 못하다 이것이.
0: 아, 그러면은 다음부터 88하다 아니고 이제 77 맞다고 하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부장님.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꼼꼼합니다.
0: 아, 그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 9282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0: 9222님께서 네. 1등 복권 숫자 정기 결제 한동안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권 구입으로 받은 숫자 옮겨 쓰다 실수 잘못 체크 다시 할까 고민하다 그냥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에 바빠서 당첨되는 걸 못 보고 나중에 보니 5만원짜리 5천원짜리 2장 당첨되었습니다.
1: 와
0: 축하드립니다. 가족들과 치킨 시켜 먹었어요. 남은 금액으로는 복권 구매했는데 미당첨이에요.
1: 하지만 치킨 가족들과 치킨
0: 좋은 시간을 복권으로 선물 받으셨네요.
1: 그러네요. 또 잠깐의 실수가 또 치킨으로 좋은 시간 네 잘됐다.
0: 치킨을 위한 실수.
1: 좋다.
0: 축하드립니다.
1: 소연이 아빠님, 미국에서 치킨을 튀기던 중, 치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것도 알려져 주시나 봐요.
0: 네.
1: 미국에서 치킨을 튀기던 중 요리사가 실수로 튀김옷 반죽에 빵가루나 특정 전분 비율을 너무 과하게 넣거나 두 번 튀기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이 실수 덕분에 겉면이 훨씬 더 바삭하고 크런치한 식감을 내는 튀김옷이 완성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크리스피 치킨의 조리법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역시. 소연이 아빠님 참 정말
1: 똑똑이시다.
0: 여러 가지 많이 상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정말 칠칠 맞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리고 소연이 아빠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튀김만두 말고 찐만두가 찐이다 이런 말씀이셨대요.
1: 찐만두가 또 쫄면에 그렇게.
0: 근데 저는 다양한 식감이 좋아서 그리고 저는 약간 튀김을 살짝 국물에 적셔 먹는
1: 맞아요.
0: 살짝 눅눅해진 바삭 남아 있는 그 식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소연이 아빠님의 찐만두도 추천받았으니까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9222님께서 고등학교 때 신당동 떡볶이가 생각나요.
0: 진짜 먹은 지 100만 년 된 것 같아요.
1: 신당동에 또 떡볶이 골목. 저도 약간 이 즉석 떡볶이 이거 조사하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 80년대에는 떡볶이 가게에서 DJ분들이
0: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1: 음악을 또 틀어주시면서 자 3번 테이블 자 5번 손님. 테이블께서 떡볶이와 쫄면 한 접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즉석 헌팅도 하시고 그랬다가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낭만 있는 시대였네요.
1: 낭만 있네.
0: 오늘 뭐 즉석 떡볶이는 완전하게 패배했지만 이렇게 네. 낭만은 또 네. 저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나 네. 할까요?
1: 오늘도 정리를 해 주시죠.
0: 좋습니다. 오늘의 네.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새콤달콤 쫄면에 바삭한 튀김만두도 보글보글 끓여 먹는 즉석 떡볶이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둘 다 우리들의 실수를 보듬어 준다.
1: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에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미미의
1: 타임머신.
0: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9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웃음이 되는 실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 실수가 오랜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문세의 옛사랑 지금 출발합니다.
0: 이문세, 정말 많은 히트곡을 가진 가수죠. 붉은 노을, 광화문 연가, 소녀, 사랑이 지나가면, 깊은 밤을 날아서, 조조하림, 옛사랑. 제목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는 곡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1: 그런데 이문세는 가수보다 DJ로 먼저 방송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78년 CBS 세븐틴의 진행자로 시작을 했고 1983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담긴 첫 음반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가수 이문세의 색깔이 뚜렷해진 건 조금 뒤의 일입니다.
0: 1985년 이문세는 작곡가 이영훈을 만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죠. 이영훈의 곡들로 완성한 3집에서 소녀, 휘파람,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등이 연이어 사랑받으면서 이문세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작업하면서 1980년대,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가수와 작곡가의 콤비로 자리 잡게 됩니다.
1: 그리고 오늘 소개할 곡 1991년 발표된 이문세 7집의 수록곡 옛사랑인데요. 이 곡은 발매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영훈의 곡 중에서도 가장 가사가 아름다운 곡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인지 이영훈은 자신의 가사 가운데서도 옛사랑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곡의 가사를 쓰고 이영훈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옛사랑의 가사를 써낸 뒤 더 할 말이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만족했다. 이후에 쓴 내 노래의 가사들은 모두 별첨일 뿐이다.
0: 작사가가 자기 작품을 두고 저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가장 끝까지 써내려간 노래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화자의 감정에 이입이 되어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기도 합니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걸. 이런 가슴 시린 가사들이 이문세의 담담한 목소리에 실려 오래된 기억을 가만히 쓰다듬어주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하고 뒤늦게 후회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때 내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다 하고 품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옛사랑도 늘고 옛 실수도 늘고 우리들의 인생의 데이터도 참 많이 쌓였네요. 오늘은 그런 지나간 마음 하나 슬쩍 같이 꺼내볼게요. 이영훈 작사 작곡 이문세의 옛사랑.

0: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1: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절절하네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소연이 아빠님께서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음악은 심장에 울려 퍼지는 음표 하나하나로 다가와 어머나. 길 잃은 마음에 아늑한 집이 되어주네요. 지친 몸에 스며드는 소리로 위로가 됩니다.
2: 감성. 너무
1: 와닿는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요.
2: 진짜. 오일사원님께서도 노래 한 곡으로 잊고 지냈던 추억 속 그 계절, 그 순간으로 청취자를 순식간에 데려다주는 마법 같은 선곡 능력을 지닌 PD님 을 추억 소환술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아 오늘 PD님 오늘 성공리의 아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1: 아, 오늘 성공 되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오일사원님 추억 소환술사라니. 아, 진짜. 이렇게 멋진 표현.
2: 소환술사 화이팅 PD 화이팅. 흐뭇하게 지금 웃고 있어.
1: 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실수에 관한 이야기 네. 나눠봤는데요. 네. 혹시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실수를 물론 많이 했지만 그것도 오늘의 테마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뻔뻔하다.
1: 농담입니다. 아 저희들의 크고 작은 실수들 네. 너그러이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2: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방송 테마는 단골로 잡아왔습니다.
1: 네.
2: 한 번 갔다가 두 번, 세 번 가게 되는 가게 이야기도 좋고요.
1: 좋죠.
2: 오래도록 마음에 단골지처럼 자리 잡은 사람 이야기도

0: 좋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단골 이야기들 기다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네. 우리 자연사자 다시 보기는 미미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0: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0: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1: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울산 서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또 일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으니까요. 특히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가는데 안진터널 부근에서는 오전 10시대에 있던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진천 요금소 이전에 미리 우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 습도는 6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원찬입니다. 때때로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서 많이들 아쉬워하시죠. 야, 그때 시작했어야 됐는데. 배움도 투자도 커리어도 인간관계도 돌아보면 더 일찍 움직였어야 할 순간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타이밍은 항상 지나고 나야 보이는 법이죠. 중요한 건 과거에 놓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아닐까요?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예, 타이밍 놓쳤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어쩌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

0: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최유리 작사 작곡 최유리의 살아간다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많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무게가 있는 말로 왠지 인생의 회한이 담긴 듯한 예. 이게 때때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예. 두 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때 시작할 걸 지금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그런 게 있으십니까 혹시?
1: 뭐 엄청 많죠.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항상 이제 그때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 효도,
0: 어머나. 네.
1: 이제 전혀 말썽꾸러기로만 지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편찮아지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작 효도를 좀 할 걸, 진작 좀 마음 써 드릴 걸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저희 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 두 분의 전문가를 늘 날마다 바뀌는 분들을 뵙지만 최동기 본부장님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얼굴에 벌써 효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본부장님이 제일 아쉬운 게 부모님 좀 더 조금 더 일찍부터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1: 학교 다닐 때 워낙 속을 많이 썩여드려가지고요. 네.
0: 놀랍습니다. 예. 저는 재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아니시구나. 그 팀장님 어떠십니까?
2: 네, 저는 아나운서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0: 네. 일부러 바꾸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네.
2: 학창시절에는,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때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 조금 해뒀으면. 부동산. 네. 이거 지금은 얼만데 이런 후회도 들고.
0: 그렇지.
2: 지금은 또 40대가 넘어가니까,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잘했을 걸 하고 많이 후회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미래에 은퇴 자금을 미리 조금 준비해 뒀다라고 하면 정말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은퇴 자금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런 거 고민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계획 잡고 하는데 제일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이다 지금이.
2: 네.
0: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들으면서 계속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끄덕끄덕. 맞아. 그때는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데 뭐 이렇게 대목대목별로 짚어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겠습니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죠.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51번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요. 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고 상담 신청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분이 나오실 때만 특별히 준비되는 코너죠. 부산 사나이들이 전해주는 핫한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 지금 함께 만나보죠.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아우, 살아있네. 두 부산 사나이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동기,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아, 이거 따라하려도 하려고 해도 두 분만큼 이렇게 맛깔스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오늘 이제 그 ETF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뭐 ETF?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네. 이제 뭐 친숙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요즘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ETF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네, 소비자 경보가 나왔는데, ETF 수수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 투자 수익률에 생각보다 정말 큰 영향을 주거든요.
0: 네.
1: 특히 은행 ETF, ETF 신탁,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ETF에 투자하고도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상장 지수 펀드 ETF 오늘 얘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수익률은 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수수료는 잘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수수료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알아야 됩니까?
2: 네. 이 ETF는 일반적으로 이 운용 보수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2: 하지만 이 은행에서 가입하는 ETF 신탁은 일반 증권사의 ETF 거래와 이 수수료 구조가 다르거든요.
0: 네.
2: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운용 보수, 그리고 증권사 거래 수수료, 은행 신탁 수수료,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중도 해지 관련 비용 등이 있는데요. 이 최근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은행 ETF 신탁의 이 선취 수수료입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올해 2026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이제 발령을 했거든요.
0: 예.
1: 주요 이제 은행 고객이 실제 낸 수수료가 투자 기간에 맞춰 계산한 적정 수준보다 7.2배 많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네, 은행에서 ETF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0: 그렇군요. 은행에서 ETF 투자하기로 하셨다면 수수료 무시하면 안 된다. 네.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요 몇 달은 코스피가 막 급등하고 이럴 때 한참 관심 ETF에도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 원, 약 103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0: 예.
2: 특히 코스피가 이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지난 5월 이 한 달 판매액이 10조 8천억 원으로 2025년보다 한 8.8배나 늘게 되었는데요.
0: 예.
2: 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판매 규모가 커졌지만 이 판매 규모보다는 이 평균 보유 기간에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예. 와,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된 상품이군요. 네, 진짜 구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 수익 목표라고 갖고 계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단기 수익도 목표로 하는 분들 꽤 많을 거란 말이죠.
1: 네. 앞서 구도현 팀장이 얘기했듯 ETF의 평균 보유 기간이 이제 43일 정도로 집계가 되었는데 전체 거래의 62.7%가 한 달 안에 끝이 났고요. 85.9%는 3개월 안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 거래는 94.6%, 열흘 안에 끝난 거래도 무려 37.9%나 되었거든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1: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 거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9건 이상이 선취 수수료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0: 단기 수익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군요. 10건 중에 9건 이상이 선취 수수료 조건으로 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니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어떤 게 정확히 다른 겁니까?
2: 네, 일단 이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선취 수수료는 가입할 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해 먼저 내고 이 후치 수수료는 해지할 때 실제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선취는 가입 금액의 1% 안팎, 후치는 연 1% 안팎이 일반적인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 1억 원을 투자하고 네. 선취와 후치 효율이 각각 1%라고 가정해 보면 네. 선취는 약 100만 원이 먼저 빠지게 되고 예. 후치는 평균 보유 기간 약 43일만 보유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한 11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1: 네, 표면에는 모두 1%라고 적혀 있지만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네.
1: 네, 하지만 이제 보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후치 수수료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네. 자, 몇 년 동안 장기로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선취가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뭐 후치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0: 예.
1: 하지만 목표 수익률을 토대로 자동 매대를 하게 될 경우 짧게 사고 판 뒤 같은 신탁을 다시 가입하는 과정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새 계약을 맺을 때마다 선취 수수료가 다시 부과가 된다면 수익을 내고도 비용이 이제 반복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0: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이게 짧게 치고 빠지겠다. 이른바 단타로 여기시는 분들. 아유, ETF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교육도 막 바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비교적 단기간에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게 되면 선취 수수료 조건으로 가입하시는 건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또 파악하고 있어야 되네요. 아니, 내 계좌가 지금 ETF 신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직접 가야만 되는 건가요?
2: 아니요. 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이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네. 자산 목록에서 이 ETF 종목 명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고요.
0: 네.
2: 상품 상세 정보나 계약 조회 메뉴에서 특정 금전 신탁, 신탁 계약, 목표 수익률, 자동 매도라는 단어를 찾고
0: 예.
2: 거래 내역에서는 매매 수수료 외에 선취 신탁 수수료, 후취 신탁 수수료, 신탁 보수,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0: 예.
2: 그리고 이 같은 날 ETF가 매도되고 비슷한 상품이 다시 가입된 흔적이 있다면 수수료가 이 반복 부과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아, 복잡하다.
1: 네, 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투자자 비중이 작년 말 이제 28.3%에서 올해 네. 5월 31.7%로 정말 크게 늘었거든요.
0: 예.
1: 은행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이제 신뢰와 복잡한 신탁 수수료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투자 지식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고령층의 수수료 부담이 이제 가중되고 있죠.
0: 예.
1: 하지만 은행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ETF 신탁은 엄연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 또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아, 선취 수수료 관련해서 또 이런 사례도 있다 하면서 뉴스에 나온 게 있네요. 1억 원을 투자해서 한 5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ETF 상품을 13차례 거래한 투자자가 있었는데 선취 수수료로 1,704만 원을 냈대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후취 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수수료가 56만 원 정도. 이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군요. 앞서 최동계 본부장님 예로 들어주신 사례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예. 뉴스에도 등장했었네. ETF 투자를 준비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좀 꼭 챙겨주십사 예, 부탁드릴 게 있다면요.
2: 네. 이 수개월 내 목표 수익을 달성한 후에 이 매도할 계획이라면 후치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은행 신탁 방식은 신탁 보수가 추가로 붙게 되는데 이 예상 은퇴 시기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좀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 투자나 ISA 개인 연금 계좌처럼 이 직접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 계좌를 활용한다면 이 수수료 절감과 이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용 선취 수수료를 내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탈 차를 사면서
0: 예.
1: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ETF 신탁에 가입을 할 때에는 수수료 부과 방식을 꼭 직접 확인하셔서 네. 자산 증식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중요한 내용을 오늘 짚어주셨네요. 네. 다른 게 아니죠. 네. 엄마, 이게 돈이다. 이게 진짜 돈 되는 정보 같습니다. 단기 투자 비중이 높은데도 ETF 가입하시는 분들, 선취 수수료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알게 됐고요. ETF는 은행에서 가입해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니까 수수료, 투자 기간, 위험도, 증권사 계좌하고 어떤 비용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할 게 많네요. 그죠? 자,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엄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경남 창원시로 함께 떠나보시겠네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안보험 진단비만 딱 챙기면 끝. 네,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데, 자, 오늘은 암 진단비와 치료비의 차이부터 뭐 비급여 치료나 중입자 치료까지 요즘 암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보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 예산 안에서 어떻게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 사연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네요.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주부예요. 요즘 들어 주변에 몸 아픈 사람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남편 돈 벌이는 괜찮은지 애들은 공부 잘하는지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요즘은 만나기만 하면 각자 건강검진 결과부터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친한 친구 두 명에게 연달아 암 진단받았다는 연락까지 받았어요. 한 친구는 유방암, 다른 친구는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두 친구 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는 했지만 막상 가까운 친구들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갑자기 저도 털컥 제 건강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친구들과 모처럼 만나는 자리였어요.
3: 아이고, 동순아, 니 그동안 치료받느라 진짜 고생 많았대. 아, 근데 이따 얘가 니 살 빠지니까, 아, 이 아가씨 때처럼 턱선이 갸름해지면서 좀 예뻐진 것 같다. 이거, 아, 맞나?
1: 말도 마라. 암수술이 아주 저절로 다이어트를 시켜주더라. 그나저나, 너희들 보험 괜히 이것저것 비싸게 여러 개 들지 말고, 진단비 나오는 암보험 하나 확실히 들어놓으면 된다. 병원비는 나라에서 산정 특례인가 뭔가 해줘서 생각보다 크게 안 들더라. 그냥 진단비 두둑하게 받아서 생활비 걱정 없이 푹 쉬는 게 최고다.
3: 아, 맞나? 근데 저번에 미숙이는 좀 다르던데. 간은 유방암 수술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갖고 엄청 비싼 비급여라카든가 그런 치료 엄청 많이 받았다 카대. 그래서 내보고 무조건 치료비 나오는 보험 좀 따로 빵빵하게 준비해놔라 해서 내 지금 보험 다시 알아보고 있다 이가.
2: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의 사연이 경남 창원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데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사투리를 썼어야 되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암을 겪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험에 대해 서로 말이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질 않더라고요. 최근에 암보험을 다시 알아보니까 진단비 말고 암 주요 치료비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던데요. 도대체 이 암 주요 치료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갈수록 비싸진다는 새로운 암 치료들을 보장해주는 특약들이 진짜로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전문가분들 속 시원하고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경남 창원에 사시는 40대 여성의 50을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하셨는데 암보험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듣고 끄덕끄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크게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

0: 오늘 함께 만나본 사연자께서도 40대 후반이시니까 지금부터 이제 암보험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시기인 거는 맞네요.
1: 네, 그 암 발생 추이를 보면 40대 후반부터 발생률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예. 50대 이후에는 그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갑자기 암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예. 20, 30대부터 이어진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만성 염증, 흡연이나 음주 등 이런 영향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면서 통계적으로 증가 곡선이 좀 가팔라지는 시점이 바로 40대에서 50대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네, 그래서 이 40, 50대는 암 발생 위험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다만 이 암 생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생활 습관 관리와 정기 검진이 잘 이루어만 진다면 네.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예. 혹시 진단을 받더라도 이 청취자님의 지인들처럼 생명에는 큰 지장 없이 이 치료를 잘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0: 네. 치료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인데 자, 그렇다면 암에 대비한다 할 때 어떤 보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이 바로 실손보험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암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자,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중증 질환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게 되거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죠. 예. 자, 그 기간에 생활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단비입니다.
2: 예. 이 암 진단비는 암 관련 담보 중에서 보험료가 꽤나 높은 편인데요. 네. 이유는 이 진단 확정만 되면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된 보험금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다만 이 진단비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월 보험료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고 장기간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죠.
0: 그렇겠네요.
2: 결국 이 중요한 것은 이 충분함의 기준과 유지 가능성의 이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항상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보험은 균형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저 사연자께서 궁금해하시는 암 주요 치료비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좀 함께 비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암 주요 치료를 하는 건 이제 크게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예. 암 주요 치료비는 이 세 가지 치료 중에 하나만 받아도 이제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보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각 치료별로 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도 있긴 하고요. 예. 그리고 보험회사에 따라서 뭐 보장기간이 5년 또는 10년 길게는 그 보장 만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0: 예.
1: 암은 재발과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와 달리
0: 예.
1: 치료비는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반대로 이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1: 예.
2: 이 일반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는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싼데요.
0: 예.
2: 그리고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보통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0: 네.
2: 이 치료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0: 예.
2: 청취자님의 이 위암 지인처럼 수술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용도가 좀 낮을 수 있겠죠.
0: 예.
2: 또한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같은 이 유사암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이 20%로 제한된다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단점들 제외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같이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치료비 중요성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증질환은 건강보험 적용되면 실제로 부담하는 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1: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암과 같은 뭐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국가제도가 바로 이제 산정특례제도죠.
0: 네.
1: 암은 일반적으로 이제 최초 등록 후 5년 동안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이 대략 한 5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가 받는다면
0: 네.
1: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2: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네. 산정특례가 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0: 예.
2: 뭐 1인실 병실료나 아니면 뭐 영양주사 그리고 일부 로봇 수술 특정 신의료기술처럼 이 비급여 항목은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0: 예.
2: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급여

0: 암 주요 치료비나 하이클래스 암 치료 특약으로 이 부분만 보완을 하려는 분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질문 주셨던 암 주요 치료비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장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2: 네, 그 실제로 보장하는 기본 틀은 암 주요 치료비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암 주요 치료는 말 그대로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만 집중적으로 보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수술, 의료보험 적용에 되지 않는 비급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중입자 치료,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인데 이런 신의료기술 중심으로 치료비를 보장하고 이제 갑상선암도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기서 또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예. 이 비급여 항목은 의료정책에 따라서 급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급여가 된다면 해당 특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고요.
1: 예.
0: 또한 이 환자가 비급여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 치료 받고 싶어요. 저 치료 받고 싶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건 뭐 원칙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담당 의사 판단이 우선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2: 네, 의사가 제안하는 이제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뭐 암의 종류나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종종 여러 치료 방법이 이제 병행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제 치료법을 선택하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한 일이죠.
1: 예.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진단비 우선 준비하시는 게 여러모로 맞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그 설명 중에 나왔던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요즘 또 보장 준비해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건 어떻습니까? 꼭 준비해야 될까요?
0: 네. 일단 이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정밀하게 암세포를 타격해서 정상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서 이 꿈의 치료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이 현재는 치료 가능한 병원이 좀 제한적이고 비용도 굉장히 높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암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1: 예.
0: 국내에서는 대기 환자가 많아서 실제 치료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 예. 네. 하지만 이제 암 치료에 관한 보장을 좀 두텁게 만들고 싶고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입해두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 네.
2: 앞으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할 예정인 병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재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공급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오면 네, 보험회사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 예. 긴급출동 머니119 오늘 사연자는 암보험, 그 중에서도 특히 암 주요 치료비 보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십사 네, 부탁을 하셨는데. 이분께는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구성이 제일 현실적일까요?
0: 네. 일단 청취자님 보장을 살펴봤더니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 1천만 원과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을 만기까지 이 치료만 확인만 되면 연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을 추가로 제안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일반 치료 시 연간 1천만 원, 비급여 치료 시 총 3천만 원, 향후 이 중입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최대 한 8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1: 예.
2: 네, 의학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보장이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한쪽으로 이제 내 보장을 좀 치우치게 컨설팅하기보다는 실손보험과 진단비, 치료비 순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두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예산 안에서 균형 짓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결국 균형 잡힌 보험 구성이 중증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 공백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암 발생 위험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온다. 이렇게 경각심 가지신 분들은 오늘 귀 쫑긋하셨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 암 진단비 보장 위주로 우선 준비를 하고 치료가 계속되면서 반복 보장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준비해야 된다.

거. 그래야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전문가 무료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면 누구든지 이쪽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또 부산에서 예, 사나이들이 오셔가지고 또 시원한 노래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스컬과 하하가 함께한 부산 바캉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미리 넘어가 있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궁금한 점들은 50번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최동기, 구도현 두 재무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은 0267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몇 달 전부터 2, 3층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피로감이 심해져서 병원 찾았는데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대요. 몇 년 전에 보험 리모델링 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가했는데요. 당시에는 심장질환 중에 가장 넓게 보장된다 하는 설명을 들으셨다고요. 근데 막상 심부전 진단 받고 나니까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보험은 들어놨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장을 받지 못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 대비하려면 어떤 보장 준비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심장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는데 심장 관련 진단비를 못 받는 상황. 진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 우리 몸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심장은 멈추는 순간 이제 생명과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 대한 진단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청취자님도 심장의 이제 넓은 범위라고 설명을 듣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를 하셨지만 심부전 진단을 받고도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이건 정말 뭐 억울할 수밖에 없죠.
0: 그러니까요. 우리 저 최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해 전 보험 리모델링 받으실 때 심장 질환 중에 가장 넓게 보장된다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네요.
2: 네, 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만으로 심장 보장을 가장 넓게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새롭게 보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장 넓다라는 설명만 듣고 네. 안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이 본인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보장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가입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내가 기대하는 질환이 보장 대상이 아니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질병분류기호 I20에서 I25에 해당하는 협심증이나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이제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이제 질환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장 질환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이제 협심증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나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렇구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이 안 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2: 네, 가장 먼저 이 청취자님이 진단받으신 심부전이 대표적이죠. 네. 이 심부전은 심장의 이 펌프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밖에도 부정맥,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네. 그리고 심방세동, 서맥,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처럼 이 심장의 구조나 정기적 기능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
1: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심부전 환자는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 젊은 층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남성의 발병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장년층 남성분들은 더욱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젊은 층에서도 심장 관련 질환이 또 늘고 있다고 통계로 나오고 남성에게 더 흔하다. 이게

0: 듣고 계신 분들 해당된다 싶으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시겠네요 오늘.
1: 네 맞습니다. 이 실제 환자 수를 보면 이 협심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 부정맥, 그 다음 심부전, 심근 급성 심근경색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즉 발병률이 높은 심장 질환들 중 이 상당수가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만으로는 이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2: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더 아쉬운 점은 아직도 일부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인데, 예. 자 심장질환 전체 환자 중 급성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예. 그 보장만으로는 실제 심장질환의 상당 부분이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0: 예. 아니 진짜 보험은 내가 이럴 때 필요할 때 보장받으려고 그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보험료는 계속 내고 계셨는데 말이죠. 정작 관련 진단 받은 것 같은데 보장이 안 나온다. 보장을 못 받는다. 아 진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이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일수록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예전에는 이 큰 병원 가서 오랜 검사 끝에 진단을 받던 질환들이 이제는 뭐 동네 병원이나 주말 건강검진만으로 이 조기에 발견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급성 심근경색까지 진행되기 전에 이 협심증이나 부정맥 단계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이게 반대로 조기 발견해서 큰 병까지 큰 질환까지 가기 전에 내가 알게 돼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아 이거는 보장 항목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긴다는 거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이 있으면 심근경색 같은 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닌가. 굳이 따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보장 항목으로 챙겨야 되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1: 네.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안에는 예. 이 급성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만 있더라도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예. 다만 이 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추가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쯤에서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본부장님이 또.
2: 네, 네, 앞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었는데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협심증 진단 후 진단금을 받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또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 이게 오늘 의학 용어들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은데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보장을 중복해서 계속 받으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계속 나가게 구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요런 관련 퀴즈를 풀다 보니까 왠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안 되게 했을 것 같다. 그래서 협심증 진단 후에 진단금 받고 심근경색 진단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아니다. X! 오늘 판정이 좀 느린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닌 게 맞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진단비는 이제 최초 1회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내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협심증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최초 1회 보험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예. 그 이후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당연히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최근 보험회사들은 이전 보장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요. 예.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받았을 때 보험금 주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더라도 또 보험금을 주는 이런 그 하이브리드 보장을 판매하고 있기도 한데 예. 이런 특수한 보장을 가입한 게 아니라면 진단비는 최초 1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협심증 진단비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보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0: 아, 복잡하네요. 허혈성 심장 질환 그 안에 심근경색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별도 담보가 있어야 추가 지급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할 때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필요한 순간에는 이런

0: 이런 작은 구조 차이가 정말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 그러네요.
0: 특히 심장처럼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영역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예.
3: 네, 정치장님도 이 폭넓은 심장 대비가 필요했지만 기존 설계사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만으로 이 가장 넓게 준비했으니까 이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2: 네, 네.
3: 이 결국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청취자님만 이 보장 공백이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 되신 거죠.
2: 예.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지금 신부전 진단을 받고 공백이 생긴 상황이에요. 보장이 지금 안 된다 그러셨으니까. 그럼 이분은 0267번님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까요?
0: 네, 이미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진단비를 가입하기보다는 향후 증증으로 이제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치료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2: 예.
0: 자, 현재는 초기 신부전으로 이제 약물 치료만 받고 계시지만
2: 예.
0: 향후 입원이나 수술로 산정 특례 적용을 받을 때마다 진단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준비하셨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오늘 앞서 그 머니119 사연 때도 산정특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산정특례로 암치료비가 얼마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산정특례라는 것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3: 네. 이 산정특례는 앞서 말씀드렸던 암뿐만 아니라 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희귀 질환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 예.
3: 이 급여 항목,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보통 한 5에서 10% 정도만 부담하고
2: 네.
3: 이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청취자님처럼 심장질환 보장 범위를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2: 예.
0: 일반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보다
2: 네.
0: 산정특례 대상자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구조적인 심장질환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 메모하셨고요. 심부전 진단 후에 진단비 공백은 산정특례 적용으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메모할 거리들 오늘 많이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3: 네. 특히 뇌질환은 네. 입원 기간이 긴 반면 수술 빈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2: 네.
3: 심장질환은 입원 기간은 짧지만 수술 빈도가 높고 재수술 가능성 역시 있거든요.
2: 예.
3: 이 재수술이 시행하게 되면 다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치료비 부담을 좀 지속적으로 줄이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자, 샵 0951번 50번 이름 문자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돈 되는 정보들 예, 이것저것 많이들 생각이 나시겠지만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이것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0: 네, 최근 이제 각 보험사들이 보장을 세분화하면서 이제 주요 치료비 보장을 뭐 고액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유혹에 이끌려 기존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2: 네,
0: 네 그 안에 들어있는 허수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네, 조정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2: 네.
3: 암만큼이나 이 뇌나 심장 쪽 질환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 예.
3: 그 뇌나 심장 쪽 진단비를 굉장히 좀 작게 해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2: 네.
3: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처럼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뇌나 심장 쪽도 치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으니
2: 예.
3: 진단비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혹시 지금 놓치신 분들이나 중요한 점 미처 체크 못하신 분들은 오후 5시 재방송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유나의 Fly to High 띄워드리면서 머니투표 씨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산서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로에는 본격적인 수요일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차량도 많은 편인데요. 고속도로 중에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김해 방면으로 가는데 서부산 진출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 내부 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6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포기해.

0: 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0: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6: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5: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6: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7: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도로에서는 긴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 어제에 비해서는 차량이 많아서 정체 길이도 긴 편인데요.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구리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길게 밀리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성동분기점에서 사근램프, 월곡램프에서 홍은램프와 성산램프 지날 때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내내 밀리면서 이 구간만 40분 넘게 걸리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 습도는 6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도 무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충청권, 전북, 경북권 일부 지역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으로 일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도로의 정체 길이는 전반적으로 줄었는데요. 아직 길게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의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군데군데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어쨌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

0: 잊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헤비메탈, 이 단어는 소설가 윌리엄 버로우즈의 소설에서 처음 쓰였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단어가 장르가 된 거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블랙 사바스, 파라노이드 들으셨습니다. 헤비메탈이라는 이름이 소설 속 단어라고 하죠. 네, 사실 뭐 음악 관련 썰은 참

참 많습니다. 어떤 음악 평론가가 처음으로 이 헤비메탈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기도 하고 어떤 기타리스트가 처음으로 썼다라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음악, 즐거운 음악 들으면 되죠, 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선물도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일삼어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롤링스톤스, Give Me Shelter. 이어서 뮤즈, 히스테리아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097번님, 앱으로 듣고 있었는데 예전님들 살아계신 거죠?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시대가라기에는 뭐하고 그냥 세월이 그런 시절인데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9097번님은 예전 TBS 정상화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신 느낌이에요. 앱으로 만나는 분들하고도 인사를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네, 하루빨리 정상화 바랍니다. 꽃길 눈화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꽃길 누나진님 예전에 거의 매일 오셨었는데 반갑습니다. 꽃마리님하고 꽃길 누나진님 두 분이 거의 매일 막 두세 개씩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었죠. 네, 기억나네요. 고마워요.

브루스 스프링스틴 Born to Run. 이어서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845번님께서 신청하셨죠. 안녕하세요.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 9845번님이 예전 기록을 쭉 보면 사연이 없어요. 그냥 노래만 탁 신청을 해주시는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자기가 CD나 다른 어떤 이런 기계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듣는 거하고는 좀 어떤 감정적 느낌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맞아요.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노래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데 그거하고 라디오하고는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6842번님께서 YB 잊을

분께 신청해 주셨네요. 윤도현 씨가 많이 아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라고 써주셨는데, 네, 그렇죠. 암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뭐,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과 신청곡 고맙습니다. YB, 잊을게 듣겠습니다.

4519번입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도 아직도 중요한 발표만 하면 긴장이 됩니다. 후배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실수할까봐 늘 불안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왜 아직도 이럴까요? 순우디는 긴장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매번 와서 라디오 새벽 공감 진행할 때도 늘 긴장합니다. 그런데요, 긴장하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안 떨려야 되는데 나는 왜 계속 떨리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자신감과 긴장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실수할까봐 불안하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발표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수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즉, 아, 쪽팔린다, 이게 더 큰 거죠. 근데요, 의외로 4519번님께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직원이 있을까요? 조금 실수했다고 4519님 위치가 변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하겠죠. 이건 제가 방송이나 공연 전에 하는 건데요. 안 떨기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화이팅!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몸은 더 긴장되거든요. 그냥 아, 뭐 그냥 떨리면 떨리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아니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잘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안해집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려도 괜찮고 잠깐 말이 막혀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 또 한 문장 잘못 말하면 그냥 다시 정정하면 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후배들은 선배의 작은 실수보다 그 사람이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발표 전에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첫 문장, 여는 말만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세요. 처음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면 긴장이 많이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자신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긴장되더라도 자기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엔 진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까지 순우

You too, with or without you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사연은 네, 저도 이제 라이브 콘서트나 이런 또 생방 같은 거할때 많이 긴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뭐좀 틀린다고 뭐 세상 망하는 거 아니고 편안하게 하자 늘 이런 생각인데, 요거는 사실 좀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4519번님, 제 경험 말씀드린 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스누디 반가 출첵합니다. 자정에 나와서 7200보 뛰고 유성 떨어지는지 하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어이구. 그러면 자정에 나와서 7200보를 뛰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귀에 이어폰을 꽂고 뛰셨나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9391번님, 사람 냄새나는 순우디님,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사람 냄새가 좀 나나요? 예전 사연에서 순우디는 대문자 T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사연도 어떤 분이 보내셨었는데. 그렇죠. 사람 냄새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상대적인 거니까, 자기가 어떤 기분에 어떤 상황에 듣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기도 하니까요. 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마워요.

에어롤 스미스 크라잉. 이어서 링킨 파크 인디앤. 그리고 권순우 밴드 못 살겠네 들으셨습니다. 9월 4일 금요일인데요. 저희 권순우 밴드가 인천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어드리면서 공연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공짜예요. 무료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저하고 맥주 한잔 하시죠. 9월 4일이고 장소 안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시간 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문게이저님께서 신청하신 에바 캐스디가 부른 Imagine. 존 레논 노래를 리메이크했죠.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0: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그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과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남부순환로 외발산 사거리에서 화곡로 입구 쪽으로 하위차로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터널 입구와 밀차로와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9: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목동동로 목동주차장에서 KT 목동빌딩 쪽으로 하위차로가 화재 관련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되는 가운데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그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동부간 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중랑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요금속 광장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남세종나들목 진입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진입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김포 쪽 정체는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는 홍제문 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서울 문산간고속도로 문산 쪽으로 산단요금소 내포방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요금소 앞두신 분들은 감속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한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